0: Na magandang umaga sa inyong lahat, mga minamahal naming kabayan dito sa Chonbuk at sa iba't ibang bahagi ng Korea. Wherever you are right now, whether you're preparing for work, already on duty, or simply taking a quiet moment for yourself, we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not alone today.
1: That's right, Jasper.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라디오 전파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와 삶의 여정,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 고향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This is Jasper.
1: And this is Heidi. Welcoming you warmly to Jeonbuk Kabayan on air.
0: Where every voice matters and every story valued. Okay, for the next hour, samahan ninyo kami as we bring you music that reminds you of home, stories that reflect your journey, and conversations that uplift your spirit.
1: 네, 그러니 잠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이 한 시간이 여러분만의 공간이 되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을 느끼고 영감을 얻으며 있는 그대로 에 자신의 존중받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0: Alright, let's begin with something very close to our hearts, music and culture. Because no matter how far we travel from home, the rhythm of who we are always stays within us.
1: 또또 yan. When we listen to music, whether it's Korean or Filipino, it's not just sound. It becomes memory, identity, and sometimes even comfort during our most difficult days.
0: 네, 음악은 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1: 맞아요. 특히 한국의 음악은 이제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K-POP은 이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 분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와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0: 네. And as Filipinos, we carry something equally powerful, our OPM. Our music tells stories of love, sacrifice, distance, and hope, things that every OFW can deeply relate to.
1: 아마 at saka alam mo, Jasper, one thing I realized is that even though Korean and Filipino cultures are different, they both value something very important. Ano yun? Connection.
0: Dapat may connection. Mm-hmm. And yes, connection to family, to tradition, and to one another. Sa Korea, they bow to show respect. Mm. Sa atin naman, we say, Mano po. Ayan. Mm-hmm. And a simple gesture but full of meaning.
1: Tama. And when it comes to gatherings, whether it's a Filipino or a Korean festival, you can feel the warmth and the laughter and the sense of belonging.
0: Na, kaya ngayon, mga kabayan, as we play this next Korean song, we invite you to just pause, listen, and allow yourself to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culture around you.
1: 네. Today, let's try to listen to 악동 musician. 그래서 여러분들, 아따가 mga Pilipino din, 바가 curious 가요.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0: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서 위치한 나라로 광활한 산과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유목 문화의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이 가치와 정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의 특징입니다.
1: 그르기스탄 동글루 고즈라도시미는 빌기류열고 아는 톡선 바이즈다 나시 доллардан турат. 그르기즈엘이 바이르단 베리고 주민 자샤오는 өткөрүп, табият менен гармонияда жашап келген. Бул жашоо образы бүгүнкү күнгө чейин сакталган.
0: 네, 우리 키르기스탄은 자연과 유목민 그리고 청동을 아직도 지키고 이어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역사와 그리고 역사, 옛 역사와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들으면서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0: 네, 음악 들으셨나요?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특징성은 그리고 문화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주제는 키르기스탄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는 바로 노루즈입니다. 노루즈는 봄, 시작과 새해를 의미하며 매년 3월 21일에 기념됩니다. 이날은 낮과 밤이 길이고 갈라지는 춘문으로 자연과 인간의 규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루즈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날입니다. 특히 키르기스 사람과 낮에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쁜 것을 보내고 좋은 것을 희망하라고 신정은 행동입니다.
1: 노루즈 부 장의질 장의자 쇼는 바스탈시 부근 미넨 뜬땡엘임 자라톨시 장의 데말 바스타이 그르즈 엘이 노루즈 타자 니엣 미넨 토섯 үйлер тазаланып, адамдар жаңы кийим кийишет. Бул күн эң маанилүү нерселердин бири. Бул кечирим. Адамдар бири-бирин кечирип, таарынышкан болсо сөзсүз жарашышат. Анткени кыргыздар ишенишет, жаңы жылды таза жүрөк менен баштасаң, жакшы жыл өтөт.
0: Да. Иroke heso uriga kekkeutan go kekkeutago chongsoago 나쁜 것을 나쁘란 거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또 시작은 올해도 깨끗하고 시작하고 또 깨끗한 출발, 새로운 출발하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또 한번 노래를 들으셔보겠습니까? 알가 크르그스탄이라는 노래입니다.

0: 노루주는 사람의 사이와 관계도 더욱 가까워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들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날은 누구에게도 열리는 날입니다. 음식과 가족, 그리고 따뜻한 사랑, 모든 게 같이 이 날을 의미합니다.
1: Кыргыздарда мындай сөз бар. Конок келсе кут келет деген. Нооруз күнү конок көп болсо, бул чоң бакыт деп эсептелинет. Кээде адамдар тааныган кишини дагы үйүнө чакыра беришет. Кээде адамдар тааныган кишини дагы үйүнө чакыра беришет. Бул чыныгы мейман достуктун белгиси деп ойлоймун.
0: Кыргызстанын кы Норужуранын봄날이 시작하고 새로운 거 시작하고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먹고 특별히 딱 보면 한국 명절과 거의 비슷하네요. 가족, 사랑, 음식, 나눔. 이거 보면 우리나라들 특별히 너무 비슷한 문화가 더 많죠. 아이아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하죠?
1: 그렇죠.
0: 네, 비슷하다고 대답하는 거야, 아이아나. 그러면 지금 또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겠어요? 멀멀룸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신나고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 있습니까?

0: 노르주에는 특별한 천천 음식을 준비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음식을 바로 수물엿입니다. 수물엿은 밀은 발효시켜 오래 시간을 끓여서 만드는 음식으로 공동체가 함께 밤을 새워서 만듭니다. 이 과정을 협력과 나눔, 그리고 희망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물역 만든 동안 밤을 새워서 사람들이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만들면서 이야기도 하고 춤추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1: 스물역 모두의 단자서 가는 역담아 가는 데에도 보여준 최종 사업 Түнү адамдар чогулуп, чоң казандын айланасында отурушат. Ар ким кезек менен казанды аралаштырып, жакшы тилектерди айтат. Ден соолук болсун, ырыс кут болсун, үй бүлө бактылуу болсун. Бул процесс биримдиктин, достуктун жана ишенимдин белгиси.
0: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물력은 다양한 재료로 만듭니다. 원래 먹어보면 조금 초콜릿 맛이 더 나고, 왜냐하면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40개 정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는 또 하나 흥미로운 전통이 있습니다. 순물력을 만드는 때 작은 돌을 놓기도 합니다.
1: Ооба, казанга майда таштарды салышат. Эгерде сенин табанга таш туш келсе, бул жакшы жаңылык. Сенин тилегиң орундалат деп ишенишет. Бул салт майрамга өзгөчө кызыктуу маанай берет.
0: 그래요. 정말 재밌네요. 이게 보면 돌도 넣으면서 왜 넣을까요? 라고 생각 들지만 그거를 흥미로운 정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또 하나 노래를 들어보시겠어요? 노르지니까 더 신나는 노래들을 많이 듣게 합니다. 김빌렛, 김빌렛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같이.

0: 노르제는 스물륵 위에도 다양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속이라는 음식 하나인데 이거 튀겨서 만드는 빵입니다. 그리고 팔로 필라프라고 한국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돈 음료를 더 많이 있는데요. 쿠무스, 발효로 이제 우리 보면 말 우유로 만드는 거 의미합니다. 이게 보면 이날인의 다양한 음식과 놀이, 음악, 그리고 추억들, 특별한 날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노루스 그는 다스터코남 담 바이볼은 보르소, 팔로프, 끄무즈, 엣 타막탈 바르 다이르다왓. 아르 비르 타막탄 으즈 마니시 바르. 보르소크 볼 몰추룩, 엣 구쉬 자나 베레키 알에미 끄무즈 볼소 타자룩 자나 덴 소울룩. 불 다스터콘 그르즈 엘린 겐 베일린 벨기시.
0: 또한 이 날에는 다양한 정통 놀이와 스포츠도 열립니다. 말타기, 경기, 씨름, 줄다리기 같은 민속 게임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정말 아름다운 축제 노르제입니다. 음식과 정통 놀이, 음악, 그리고 음식 만드는 동안 스물륵.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보면 설날도 한국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명절. 그때 보면 가족들 모아가지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추억 만드는 날이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비슷한 문화에 우리가 네. 지금 우리 또 다른 여행을 떠나볼까요? 음악을 다시 듣고 우리 그런 명절을 같이 즐겨볼까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지금 이거 사르다그즈라는 노래였어요. 이거는 아가씨에 대한 노래인데, 아,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춤을 출수 있습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지금 이 노래 이름이, 아, 크르그슨든 지기 때리. 아가!

0: Норуз бул жөн гана майрам эмес. Бул кыргыз элинин жан дүйнөсү. Бул үмүт, биримдик жана жашоо.
1: Өнөрүн Кыргызстан чонтоң мөңжөлгө сеңвар мунаэсо тезо марагу исмида.여러분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 지금 전통 생활에 대해서 말할 건데 여기 보면 우리 키르기스탄 전통 생활 문화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옥집이에요. 바로 보즈위라고 불립니다. 보즈위는 이동이 가능한 전통 가옥으로 유목 생활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0: 보즈위 뭐 그르그즈 엘리는 심벌이. 아우 테즈 지나와 자나 거주 코노가 응가일루. 보즈위는 아르 bir bölügün öz manisi bar. 아우 그르그즈다르는 düynö tanımın görsetet.
1: 키르기스탄 전통 가옥집 보즈위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곧 대전시의 세계의 날에서는 우리 협회 키르기스 협회 나트카임 이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이런 체험을 설치하게 지금 보즈위를 설치할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보즈위를 한번 보고 체험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 보즈위는 우리가 설치할 때는 한 4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동식 할 때는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설치하면서 집을 만드는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신나고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저는 한 번도 키르기스탄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한국에서 오히려 그런 기억에 왔어요. 아야나, 원래 보즈위를 좋아해?
0: 오와, 암단.
1: 좋아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설치할 수 있어?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하면서 노래를 들어볼까요? 다시 우리가 보즈위를 위한 노래 있으면 같이 들읍시다.

0: 또한 가족과 공동체 중심 생활의 반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Kyrgyz derde konuk tosu çoğun madaniyat. Konuk kelse kot kelet de aytılat. Konuk o en jakşı tamak berled. Bu urmattonun belgisi de boyloyum.
0: Kirgistan에서는 결혼식과 출산 등 다양한 전통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1: 토이 그르그즈 마다니아트인데 에잉 총 볼그 토이러더 으르 비 유트 오인다르 트거르 아르 비르 토이 보 쿠아니치 자나 비림딕
0: 또한 전통 의상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무지라는 악기는 키르기스탄을 대표하는 악기입니다.
1: 호무스 보소 그르즈 엘린 울루뚜 가스바우 아는 눈은 주르륵거 제대 호무스 아르클루 그르즈 엘리 으스 타르흔 세지민 제트기르겐
0: 여러분들과 같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거무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거예요.

0: 오늘은 키르기스탄의 전통 명절과 생활 문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또 1년 동안 키르기스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좋은 음악과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K2K 라디오였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1: Бүгүнкү эфир сиздерге пайдалуу жана кызыктуу болду деп ишенебиз. Кыргыз маданияты бул жүрөктөн чыккан маданият. Сиздер менен коштошобуз кийинки эфирде жолугушканча.
0: Сегодня여러분들과 K2K радио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5: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인디 전주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팀은 원진 밴드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원진,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창작과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다른 뮤지션들이 세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락을 기반으로 블루스, 팝, 재즈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원진 밴드가 2024년에 발표한 앨범 라쿠나 INC. 이 라쿠나 INC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의 그 기억을 지워주는 회사 이름에서 차용했다고 합니다.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해내지 못한 숙제를 껴안고 다가오는 일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타이밍에 밀려오는 감정을 음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원진 밴드의 Hold Me Tight를 준비했고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이자 인디 뮤지션 유영훈입니다. 2019년에 Useless Youths Have Freaky Dance로 데뷔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앨범을 내고 이후에 아쉬움을 느껴서 홀로 앨범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명을 짓지 않고 본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천장에 붙어 마음을 토닥여주던 야광별은 언제부터 이다지도 선명했는지, 그럼에도 사라지지 말아요, 사라지지 말아요, 조용히 혼잣말하다 겨우 파랑이 세상을 조금 지배하고서야 잠에 드는 나날들이라고 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훈의 초록불면을 준비했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죠. 원진밴드의 홀미타이트, 유영훈의 초록불면.

자, 두곡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우리 지역 뮤지션은 이덕현입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덕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기타를 배우면서 음악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순창 북중에 진학해서 밴드 음악을 처음 접하면서 꿈을 키워왔고요. 서울 신림동에서 음악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즐거웠던 시간이라고 회상을 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전국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쩌면 그에게는 대한민국이 좀 좁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오늘은 그의 노래 중에서 학창 시절의 입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곡입니다. 이덕현의 노래 19를 준비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 대금 연주자 이창선입니다. 이창선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이창선은 우리 악기 대금, 그리고 서양 음악과의 접목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대금 스타일을 구축한 연주자입니다. 이창선 대금 스타일이라는 밴드 형태의 음악 활동도 했었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 아르코 프론티어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대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소개드릴 곡은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인데요. 2010년에 발매된 첫 음반 꿈꾸는 소년의 수록된 곡으로 전통적인 이 개면조의 슬픈 선율을 사용해서 대금 특유의 서정적이고 한이설인 표현을 좀 극적으로 나타낸 연주곡입니다. 자, 이 곡은 춤과 함께 표현되기도 했고 뭐 문화 콘서트 난장 등에서 연주되기도 했었죠. 두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덕현의 19, 이창선의 이창선 대금 스타일의 천향.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고요. 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고 있죠.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요. 기타리스트 임효섭이 이끄는 밴드 임효섭 밴드입니다. 임효섭은 백제예술대학에서 공부했고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를 통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임효섭 밴드의 곡 중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아직 서툰 연인들의 설렘이 느껴져요. 환호성을 질러 야호! 기타 솔로 너무 좋아요. 눈과 귀와 마음이 뻥 뚫립니다. 라는 호평들을 많이 남겨주셨네요. 자,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준비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밴드는 정난운입니다. 우리 지역 뮤지션 밴드 정난운. 2023년에 데뷔했고요. 대한민국의 4인조 밴드입니다. 그 드물게 볼 수 있는 구름, 이 정난운이라는 구름의 경이로움을 음악으로 전달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팀입니다. 보통 이제 세로로 높게 솟아있는 구름을 우리가 저군이라고 하죠. 근데 정난운은 그보다 더 크게 솟아있어서 때로는 산처럼 보이기도 해서 바로 그 정난운을 밴드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밴드의 이름, 영감을 어디서 얻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밴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보컬 겸 기타를 맡고 있는 김준경을 중심으로 결성이 됐고 최근에는 멤버 모두가 작곡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밴드 정난운의 곡 중에서는 블루 마운틴스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운의 블루 마운틴스.

임효섭 밴드의 오아시스, 밴드 정난훈의 블루 마운틴스 두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지역 뮤지션은 퓨전 국악 밴드 차우름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차우름은 2020년에 작곡가 이우빈이 새롭게 모든 연주자를 섭외해서 다시 새롭게 팀이 꾸려졌습니다. 22년에 또 한 번 멤버 교체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퓨전 국악 밴드이자 모던 국악 프로젝트 차오름. 2024년에는 중국과 대만에서의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면서 더 단단해졌다라고 고백하는 차오름입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오름의 음악 중에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 클라리넷리스트, 클라리넷 연주자 최사나입니다. 자, 클라리넷 연주자 최사나는 2025년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뮤지션인데요. 지난 2025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최사나의 바로크 재해석이라는 연주회를 통해서 바로크 음악을 클라리넷으로 재해석하는 무대를 선보인 바 있죠. 클라리넷리스트 최사나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도 이어오고 있고요.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재즈클럽 무대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사나의 연주 중에서 알렉 템플턴의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을 최사나의 라이브 연주 녹음 실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최사나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입니다.

함께한 두 곡, 퓨전 국악 차우름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리고 최선화의 라이브, 알렉 템플턴, 포켓 사이즈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소개드릴 우리 뮤지션은 서기춘입니다. 밴드 크림의 리더로, 또한 밴드 살롱드 보통의 기타리스트로, 또 작곡가, 작사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온 서기춘. 그는 이미 20년 넘는 세월 동안 전주의 인디씬을 이끌며 활동을 해온 중견 아티스트입니다. 서기춘은 90년대 민중가요를 통해 음악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밴드 크림 활동을 통해 록과 포크 영역으로 그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현재는 밴드 춘희 오빠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밴드 춘희 오빠의 노래 평강공주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 밴드 커런트 무드인데요. 커런트 무드는 전주 고사동에서 자라난 청춘들의 노래를 담아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찬란한 젊음이라는 시절에는 사랑과 낭만, 불안과 아픔이 뒤섞여 있지만 돌아보면 아름다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매일의 날씨, 향기, 분위기를 음악이라는 담벼락에 청춘의 붓으로 연주하고 색을 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밴드 커런트 무드가 청춘의 붓으로 색을 칠한 노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를 준비를 했는데요. 두 곡 이어드리죠.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밴드 춘희 오빠의 평강공주, 밴드 커런트 무드의 오늘은 연락하지 않아, 이렇게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뮤지션은요. 왜 힙합이나 랩은 없나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외치는 래퍼 컬리입니다. 컬리의 본격적인 음악 생활의 첫 싱글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곡이 바로 비주얼라이저입니다. 음악을 위한 고민, 그리고 현실과의 타협에서 생기는 불안들에 맞서기 위해서 꿈을 위한 시각화를 담아낸 곡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데요. 자,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갖자라는 야망이 담긴 노래이기도 합니다. 컬리의 비주얼라이저를 준비를 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페탈 예술기획입니다. 페탈 예술기획은 이 모토가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고 합니다. 소리와 움직임을 재료로 라는 말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소리는 소리대로, 움직임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 어떤 보이는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멤버 구성도 다양합니다.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형태로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공연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뭐 3중주, 4중주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요, 춤과 무대 예술을 비롯해서 공연장에 오실 때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난다? 예, 팜플릿에 향수를 묻혀서 그 향기를 직접 맡으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이제 스스로는 다차원적인 예술 경험이라고 또 표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이 공연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면은 와, 참 적절하다, 의미 있다라고 또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 페탈 예술 기획의 작품 중 오늘 소개할 곡은 향수입니다. 역시나 질문을 좀 드려봤더니 영화 향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여러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 혹은 소설 속의 주인공 그르누이가 생각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곡을 이어드릴 예정입니다. 래퍼 컬리의 비주얼라이저, 그리고 페탈 예술기획의 다스 파르퓸, 향수라는 곡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2곡, 12팀을 소개해드리면서 12곡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원진밴드, 예, 그리고 유영훈, 이덕현, 이창선, 대금스타일, 임효섭, 그리고 정나눈, 그리고 차오름, 최사나, 춘희오빠 서기춘, 커런트 무드, 그리고 컬리와 페탈 예술기획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난 오늘의 뮤지션, 이 아티스트를 기억해 두셨다가 어디선가 공연에서 또 음악을 통해서 이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전해드린 곡은 래퍼컬리 비주얼라이저, 페탈 예술기획의 향수, 다스파르핌입니다. 자, 이 두 곡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였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다양한 그런 팀들이 없나요? 그런 팀들의 음악을 들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뮤지션들, 예술가께서는 아, 저의 음악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꺼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예, 이런 감탄으로 시작을 해서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는 이백희였고요. 오늘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희의
0: 영화대
1: 영화.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1: 이백희입니다.
0: 4월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아니 뭐 1월 지나가면 금방이라고 그러더니
1: 예.
0: 벌써 3분의 1이 갔다고요?
1: 정말
0: 올해가?
1: 빠르죠.
0: 네.
1: 예. 그리고 4월은 보통 이제 잔인한 달 네.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이정 씨는 잔인한 달이었는지 아니면 좀 행복한 달이었는지 궁금하네요.
0: 저는 이제 물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 그걸 잊지 않아야 되는 마음으로는 가슴 아픈 달이기도 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좀 여행도 다녀오고
1: 예.
0: 꽃도 좀 많이 볼 수 있어서 괜찮은 달이기도 한데 그래서 좀 더 미안하기도 했어요.
1: 그럼요. 예.
0: 이런 걸 못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1: 그렇죠, 그렇죠.
0: 일찍 떠난 예. 분들도 있고 여전히 상처 갖고 있는 또 유가족분들이 있어서 웃으면서도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무거운.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는 네.
1: 네.
0: 예, 좀 잘 보냈던 것 같긴 한데.
1: 저는 지난 주말에 한평 나비 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0: 제가 아직 거기를 못 네. 갔는데요.
1: 저 처음 가봤는데요.
0: 네, 정말 네. 좋다면서요.
1: 참 좋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 머물렀는데 네. 절반도 다 구경을 못할 그러니까 정도로.
0: 만족도가 꽤 높은 축제로 네. 예,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더군요.
1: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을 기억한다라는 마음들이 관람객들도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보기 좋고
0: 네.
1: 누리기 좋은 것인데 그 말 없는 동안에 그 우리가
0: 네,
1: 뭐
0: 네.
1: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다녀간다
0: 네,
1: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0: 맞아요.
1: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있어도
0: 네.
1: 이 나비가 또 그런 것의 상징이기도
0: 네,
1: 해서
0: 나비가 참, 되어 내 어깨에 네. 앉기도 하고
1: 예, 예.
0: 그림으로 또 표현하기도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0: 하니까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0: 네.
1: 그런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 네. 저는 부안의 그 적벽강
1: 유채꽃밭을
0: 네. 갔다 왔는데요.
1: 네.
0: 아니 좀 많이 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 네.
0: 4월 마지막 주 주말에 갔기 때문에 혹시 졌으면 어떡하지? 웬걸요?
1: 네. 너무나 예쁘게.
0: 예, 네. 완전히 야. 정말 절정일 때.
1: 거기가 그,
0: 예.
1: 그 공양미 300석 자리 그 자리 아닙니까?
0: 수성당 말씀하시는
1: 네.
0: 건가요?
1: 네네네.
0: 그건 모르겠고.
1: 그쪽이랑 가깝다 그러던데 그 바다 앞바다
0: 아,
1: 쪽에.
0: 그런가요?
1: 네네네.
0: 거기 그 근처에 몸을 던졌으니까
1: 네네네.
0: 그 근처에서.
1: 네.
0: 어 그렇군요.
1: 거기 그 수성당 근처에 가보면
0: 네.
1: 그 아예 이렇게 딱 팻말로 써 있더라고요.
0: 저는 그 네. 할머니 전설
1: 네네.
0: 그것만 읽었거든요.
1: 아,
0: 예, 막 높은 파도가 막
1: 네네.
0: 치고
1: 네네.
0: 이래서 네네. 어부들이 막 배가 뒤집혀지고 이럴 때 그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1: 네.
0: 이렇게 다
1: 맞습니다.
0: 그대로 이제 막
1: 네네.
0: 이렇게 막 되게 많이 보살펴주고 그래서 해마다 음력 1월에 양력이면 2월이겠죠?
1: 네네.
0: 이렇게 나름대로 그 할머니를 위한 제사도 지내고 여전히 그 전통이 있다.
1: 네네네.
0: 그런 이야기는 읽었습니다.
1: 여러분 전라북도로
0: 네.
1: 오십시오.
0: 아 정말 그리고 이제 노을 지는 적벽강을
1: 네네네네.
0: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출발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서
1: 네네.
0: 아쉽지만 조금 일찍 출발했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그 바다와 유채꽃밭이 얼마나 예쁜지
1: 아 유채꽃 향기가 느껴집니다.
0: 네.
1: 네.
0: 바다와 어우러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1: 좋습니다.
0: 물도 맑았고
1: 네.
0: 이렇게 또 우리가 4월을 보내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5월을 맞이해야 될 텐데
1: 아.
0: 5월 어떡할 거예요?
1: 네.
0: 이렇게 어떡할 거예요? 연휴가 지금
1: 네.
0: 5월 4일에 재량 휴업 때문에
1: 네.
0: 1, 2, 3, 4, 5 연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특히 초등학교는 꽤 많을걸요?
1: 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요.
0: 네.
1: 정확하게 5일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예. 제가 알기로도
1: 예.
0: 재량 휴업으로 쉬는 학교가 아마 많다. 이렇게 얘기를
1: 그리고 마음은 지난주부터
0: 이미
1: 본방학을 혼자 누리고 있더라고. 어차피 뭐 이 책 안 봐도 돼. 5월 1일부터 5일까지 쉬잖아. 5월 1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0: 에이.
1: 왜 너는 지금부터 쉬고 있냐.
0: 아니, 잠깐만 우리
1: 예.
0: 그 어린이날 기준 때문에
1: 네.
0: 어린이 기준이 이게 있던가요? 법적으로 있던가요?
1: 법적으로는 이제
0: 네.
1: 어떤 법령을 저촉할 것이냐에
0: 관련된 민법이냐 뭐
1: 네. 그리고 예를 들면
0: 네.
1: 이것도 법이 있습니다. 없으실 것으로 생각하셨겠지만 그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법령 있잖아요.
0: 아.
1: 목욕탕은
0: 예.
1: 초등학생만
0: 네, 그렇죠.
1: 지나도 어른으로 봅니다.
0: 네, 그렇겠죠.
1: 네.
0: 장소에
1: 네네.
0: 따라서.
1: 장소에
0: 그리고
1: 따라서.
0: 또 이제 선거법 헌법도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민법 다르고 막 이렇게 다르고, 다르니까
1: 네, 적용되는 법들이
0: 그럼 우리가
1: 되게 여러
0: 그냥
1: 가지입니다.
0: 상식적으로 어린이 네. 그러면 초등학생
1: 일단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런데 중학생
1: 너무 돈이 많이 나서
0: 중학생 돼서도 나 아직 만으로 몇 세야 네. 막 이러면서
1: 자, 중학생 여러분 저 네. 어린이 돼요. 아닙니다.
0: 안 돼요.
1: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0: 네. 우기지 마세요.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네. 있고 이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예. 행복한 또 5월을 맞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화 주제 예. 어떻게 뭘로
1: 이 계절에 네. 어떤 그 주제 예를 들면 4월에 기억해야 될 거 우리 했지 않습니까?
0: 네,
1: 또
0: 네.
1: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 남겨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 춘곤증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 좀 그래서 이렇게 깜빡하면은 예. 예 위험하실 수 있다 싶어서 네. 이 춘곤증 좀 깨워드리기 위해서 스릴러로 한번 주제를 잡았습니다.
0: 5월인데 오히려 네. 스릴러로.
1: 스릴러로.
0: 오, 약간 네. 반전이 있네요.
1: 스릴러. 깜짝.
0: 스릴러는 네. 반전이 영화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특히 예. 그 반전 때문에 그 지루한 두 시간이 다 그럼요. 보상받았다 이런 영화도 있고요.
1: 네네네.
0: 처음부터 막 끝까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아. 영화도 있고 저는 유난히 장르 중에. 네. 스릴러 영화에 사족을 못 쓰는 편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영화 장르가 네네네. 있어요. 네. 이 중에서 뭐부터 볼래? 그럼 저는 1번이 스릴러예요.
1: 스릴러부터?
0: 네.
1: 아,
0: 로맨스가 맨 뒤로 가요. 일부러.
1: 기대됩니다.
0: 일부러 저는 로맨스가 예. 이상하게 뒤로 가고요. 스릴러, 뭐 네. 액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1: 저도
0: 그,
1: 그렇습니다.
0: 예.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스릴러는 진짜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로 스릴러 많이 알아서
1: 또 하위 장르도 많고요.
0: 예.
1: 추리와 스릴러를 합쳐서
0: 그런 것도
1: 많고
0: 있고, 범죄 스릴러도
1: 네네, 범죄
0: 있고
1: 범죄 스릴러, 정치 스릴러, 네. 의학 스릴러
0: 네.
1: 뭐 너무 많습니다.
0: 또또 네. 뭐가 뭐뭐 뭐 약간 사기치는 뭐 이런 스릴러도
1: 네네네.
0: 있고 장르가 워낙 많아서요.
1: 네.
0: 이 스릴러는 아무리 해도
1: 네.
0: 고갈되지 않아요. 워낙 많아서
1: 우리가 그걸 욕망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좀 내가 뭐 예상하지 못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길
0: 네,
1: 바라는
0: 네.
1: 그런 것들을 이 장르가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네. 그 유주얼 서스펙트나 아, 식스 센스를 네. 진짜 기가 막힌
1: 소재.
0: 영화라고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그 많은 스릴러 영화 중에서 이걸 네.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1: 아.
0: 그래도 이제 백희 씨 네. 나름대로 두 편을 골라오셨을 테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먼저 시작하신다면요.
1: 저는 인비저블 게스트를 첫 번째 영화로 준비했습니다.
0: 이 영화는
1: 네.
0: 진짜 대단한데
1: 아, 그러니까
0: 스페인
1: 저는,
0: 영화잖아요.
1: 네. 시나리오가
0: 네.
1: 배우 연기들도 좋습니다만
0: 네네.
1: 시나리오가 그냥 멱살 잡고 가는
0: 와,
1: 것 같아요.
0: 완벽해요.
1: 시나리오가.
0: 완벽해요.
1: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누군가가 네. 무슨 일을 벌어진 것 때문에 한 방에 있고 이 남자를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여자가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내가 특별히 의뢰받은 바로 그 변호사야.
0: 네.
1: 지금부터 나에게 진실을 말해. 시간은 180분밖에 없어.
0: 당신은 그래야 살 수
1: 네,
0: 있어. 네. 이거잖아요.
1: 네 남자가 한 일은 자신의 내연녀를 살해한 것 같은 그런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0: 근데 왜냐하면 그 남자가 네. 호텔에서 그 내연녀를 만났을 때
1: 네.
0: 공격을 받거든요. 이
1: 그러니까요.
0: 남자도. 그래서
1: 네.
0: 깨어나 보니까 이미 내연녀는
1: 네.
0: 죽어 있고 이런 상황인 거니까 이제 변호사를 고용을 했는데
1: 네.
0: 변호사가 와서 넌 나한테 진실만을 말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근데 이 찾아온 여자 변호사의 정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체 나중에 밝혀지지만 초반에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하청의 하청이에요.
0: 네.
1: 내가 담당하는 나의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추천한 백전백승의 변호사를 추천을
0: 네.
1: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왔고 이 여자가 이제 나에게 진실을 요구하라.
0: 네.
1: 그럼 나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내연녀를 죽인 것으로 의심받아서 지금 방에 혼자 있는 남자. 그런데 이야기를 자꾸 끌고 가다 보면 이 남성의 입장과 내연녀의 입장이 다른 게 아닌가.
0: 네.
1: 그리고 이들이 중간에 하나 사건을 만나는데 산속에서 사슴을 만나서 차로 치는데 마침 마주오는 차와도 동시에 사고가 나면서 사슴과 교통사고가 그러니까 삼중에
0: 네.
1: 이 추돌 사고가 생기면서 살해
0: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1: 네.
0: 죽어버리는
1: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 내연녀와 남성 모두가 받게 됩니다.
0: 네.
1: 여기까지가 중간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주오는 차량의 남성을 죽이고 은폐하려는 게 이 사건의 그냥 전모인가?
0: 네.
1: 그것으로 끝인가?
0: 예.
1: 아니요, 이 얘기는
0: 네.
1: 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끝까지 끝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실을 말한다는 것에 이 진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게 되는 네. 건지 아 깜짝 놀랐습니다.
0: 진짜 네. 한 순간도 눈을 떼지 네. 못하게 만들
1: 그리고
0: 정도로.
1: 한 5분만 안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놓쳐버립니다.
0: 맞아요,
1: 내가
0: 맞아요.
1: 뭘 놓친 줄도 네. 모르게 놓쳐버립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1: 와,
0: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 영화는 이 영화도 그 식스센스급 반전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 진짜
1: 네,
0: 이거는 이거 진짜 네, 벌금 네. 내야 돼요.
1: 그래서 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든 그 증거가 범인이 누구인가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0: 네.
1: 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는 게 힘들다. 이 얘기를 먼저 딱 던지고 말씀을
0: 네.
1: 드리자면 사슴을 쳐서 사고가 나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죽었잖아요.
0: 네.
1: 그럼 이걸 은폐하고 싶은 사람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경우의 수가 다 나오거든요.
0: 네.
1: 물리적으로 일단 뭐 사체를 처리하고 내 차를 뭐 어떻게 하고
0: 네.
1: 나중에는 이 차를 아예 폐차까지
0: 네.
1: 시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은폐를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저럴 것 같다.
0: 네.
1: 나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물건이나 사람을 치울 것 같고 그의 휴대전화를 내가 습득한 물건처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의 라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게 하나하나 다 증거가 돼서 목을 조여오는 물건이나 물증이 되어버립니다.
0: 그러니까 네.
1: 뭐 보험사에 뭐 전화를 한다, 어디에 연락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발목을 잡아요.
0: 그렇습니다.
1: 너무 숨이 막혀. 이거 보고
0: 네.
1: 있으면
0: 네.
1: 그럼 무슨 행동을 해야 돼? 무슨 행동도 하지 마. 잘못했으면 바로 경찰을 부르고
0: 네.
1: 보험에 연락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이게 그냥 정답인
0: 그렇습니다.
1: 영화예요.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이거에서 한
0: 네.
1: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0: 네.
1: 이 영화처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아, 숨 막혀.
0: 네. 이 영화는 네. 진짜 그 치밀한 각본이 다 했다.
1: 다 했어요,
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네.
0: 이 저는 이제 이 영화 이전에
1: 네.
0: 아 이전일까요? 제 좀 그게 좀 헷갈리는데 이 그 각본과 감독을 다 한 사람이
1: 네.
0: 오리올 파울로라는
1: 아,
0: 인도
1: 오리올
0: 사람인데
1: 파울로. 네.
0: 이 사람의 전작이 더 바디예요.
1: 네, 더,
0: 그 더 바디가 김희애하고 김강우가 열연한
1: 네.
0: 사라진 밤의
1: 원작.
0: 원작이거든요.
1: 예.
0: 거기서 이제 되게 리메이크를 우리나라도 재밌게 잘했는데
1: 네.
0: 다만 소재가 조금 우리나라 한국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은 조금 바꿨지
1: 그렇죠.
0: 충실하게 리메이크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인비지블 게스트도
1: 우리나라
0: 소지섭,
1: 네.
0: 김윤진, 자백으로
1: 네. 리메이크
0: 근데 이 네. OTT가요 어디에 올라와 있냐면 넷플에 올라와 있는데
1: 네.
0: 인비지블 게스트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세 번째 손님이라고 해야
1: 네네네.
0: 나와요. 왜 세 번째 손님이라고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 그게 아마 판권의
0: 예.
1: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판권이요?
1: 다른 OTT에는 인비지블
0: 예.
1: 게스트로 올라와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여러 군데 올라와 있는데
0: 네. OTT에 팔다 보니
1: 예. 예. 동명의 타이틀로는 그 먼저 계약한 쪽에
0: 네.
1: 뭐 이렇게 약간 클레임을 계약한 게 아닌가.
0: 세 번째 손님도
1: 네.
0: 이렇게 보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기도
1: 오.
0: 하죠.
1: 네.
0: 그래서 넷플에서 보시는 분들은
1: 네네.
0: 세 번째 손님을 하고
1: 네.
0: 검색을 해서 영화를 보십시오.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재밌습니다.
0: 이게 너무 재밌으면
1: 네.
0: 더 바디를 보시는 걸 저는 권하는데 더 바디가 OTT
1: 네.
0: 분명히 있을까? 어디
1: 있을까요?
0: OTT 있을 거예요. 더 바디를 보시고
1: 네.
0: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작품 리메이크 된 작품들 네.
1: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란 말이에요.
0: 네.
1: 그걸 안 보고 지금 저희를 얘기를 듣고 계시면 호기심은 가실 텐데.
0: 아, 진짜 근데 인비저블 게스트
1: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조심하나.
0: 이 영화를 네. 본 다음에는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 안 할 수가 없어요.
0: 너무 재밌기 때문에
1: 네.
0: 그 영화 봤어?
1: 하나하나.
0: 네.
1: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놀라운 게 기억이 각색된다고 하잖아요.
0: 네.
1: 조작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다시 재구성된다는 뜻이겠죠.
0: 왜곡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네. 유리한 정도.
1: 이 내연녀 입장에서 바라본 이 사건과 나라는 주인공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이 완전히 달라요.
0: 네.
1: 네.
0: 거기서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1: 네, 일부러 그렇게 나옵니다.
0: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다 보여줍니다.
1: 동일한 사건을
0: 네.
1: 한 세 번, 네 번 보여줘요.
0: 보여줘요. 네.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고요.
1: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네. 와.
0: 말도 안 돼.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1: 네.
0: 라는 게 이제 또 나오는
1: 네.
0: 거잖아요.
1: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흘려보낸 대사들을 네.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0: 예.
1: 아, 나 말하고 싶다.
0: 근데 이 스릴러 영화의 아,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재밌는 스릴러 영화는 나중에 네. 끝나고 나서 아, 그때 그 장면.
1: 네.
0: 그때 그 대사,
1: 아...
0: 그때 잠깐 나왔던 그 사진이 네. 이렇게 엄청난 복선이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네. 그게 또 스릴러 영화의 매력이에요.
1: 너무나 진짜 저는 숨이 막 조였던 게 뭐냐면 네. 일단 사고가 났어요. 사슴을 치는 그 사고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 차를 가지고 누가 수리해준다고 데려가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꾸 질문을 합니다. 차에 대해서.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차를 자기가 엔지니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상태부터 이미 막 네, 너무 네, 심장이
0: 네.
1: 그럼 이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네. 쪽이고 저쪽은 도움을 주려는 네. 쪽이에요. 그 뒷일은 뒷얘기는 나중 얘기지만 네. 여기서부터 숨이 막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냥.
0: 그러니까 되게 아. 불통이 날 것 같은
1: 네,
0: 이런.
1: 이미, 네. 그리고 이미 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숨긴다는 것조차 이미 난 다 발각된 거 아니야?
0: 네.
1: 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네. 되니까 계속 조금씩 밝아바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1: 노출되는 느낌이
0: 들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네. 모든 반전을 보여주는 처음 네. 어떤 그 장면이
1: 네.
0: 셔츠에 만년필을 꽂아놨는데 네. 그 만년필이 이렇게
1: 번지면서
0: 이렇게 이제 어떤 반전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는지가 쫙
1: 그러니까요.
0: 이제, 예, 딱, 예. 이제 관객한테 적나라하게 네. 보여주잖아요. 대박.
1: 입이 벌어지고
0: 입이 쪽 벌리 대박. 이 말밖에 안 나와요,
1: 네.
0: 진짜. 그 반전을 보는
1: 말도
0: 순간.
1: 안 됩니다. 말도 카이저 소재급입니다.
0: 네. 네. 인비저블 게스트는 정말 최고의 네. 스릴러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 네.
0: 이 영화의 OST가 찾아보니까 별로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두 번째 영화로 가시죠.
1: 아, 좋습니다. 저는 이제 휴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휴민트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좋은 작품이에요. 보세요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작품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스릴러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어딘가로 넘어온 독일로 넘어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한국 정부에서 조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넘겨주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전에 이런 비슷한 일 때문에 그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인성이죠.
1: 더욱더 보안에 신경 씁니다. 예. 모든 일에 조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는 의리를 지키려는 그러니까 이 정보원을 보호하려는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한 남자가 찾아와서 이 여자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서 이들을 모두 굉장히 의심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는 조직이 하나 있어요.
0: 네.
1: 영사관 조직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벌써 조직이 세 군데고
0: 네.
1: 주인공 이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 네.
1: 나는 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조인성에게 모든 것을 진실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북한에서 온 영사관이 자기를 원래 이 조직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호해 주던지 아니면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남자 제3의 인물 박정민이 자신을 이제 노출이 됐으면
0: 네.
1: 너 여기까지 해라 그리고 막아주던지 그래서 완전히 끈을 끊어줘야 될 텐데
0: 네.
1: 아무도 멈추지를 않는 거야.
0: 네.
1: 그러면서 이 스릴러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겠는다. 라고 계속 목을 줘요. 근데 이 장소들이 호텔 방 그리고 뭐 음식점인데 식당인데
0: 네.
1: 그 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섭섭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막 계속 숨이 막혀.
0: 꽤 어둡기도 하고
1: 어둡고
0: 네.
1: 그리고 이 사람들의 동선은 꼭 CCTV나 다른 촬영물에 의해서 한 번 더 보여지게 되는데
0: 네.
1: 아까 전에 그 굉장히 한적해 보였던 그 대화가 어느 쪽 CCTV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싶은 마음 조림이
0: 네.
1: 되고 또 어떤 증거들은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완전히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서 완전히 이 당에 의해서 추출되는 일을 겪게 되겠네라고 추측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조이고 조이는 이 나사들이 마지막 15분에는 액션으로 그냥 피바다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액션이 꽤 15분 더 길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게 총격전과
0: 육탄전
1: 난투 후에 총격으로 이제 가니까
0: 그
1: 총격으로만 펼쳐지는 게 한 15분이고요.
0: 15분. 네. 난투까지 한
1: 30분 이상
0: 될 것 같아요.
1: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폭발이 네. 스릴러보다는 액션 네, 폭발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아주 공기를 다 빼놓는 압축된 상태를 네. 숨막히게 느끼실 예. 거예요.
0: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류승환 감독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짝패랄지 그 전부터 아, 이 감독 참 재능 있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베를린에서
1: 아, 베를린
0: 완전히
1: 놀랐죠.
0: 딱 정점을 네. 찍었다. 아, 이걸 이렇게 액션에 쫄깃쫄깃하고 그 안에 로맨스도 있고 마지막에 참 그 아픈 그 결말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베를린 2를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 그쵸, 그쵸.
0: 거의 10년 넘게 걸렸죠?
1: 그렇습니다.
0: 베를린 네. 꽤 그랬으니까
1: 이 작품이 거의 뭐 그 후속이라고 많이들 네. 말씀하시고
0: 왜냐하면 거기서 네. 그
1: 하정우만
0: 하정우의
1: 뭐.
0: 네. 하종성 그 대사도 나오잖아요. 네. 예.
1: 맞습니다. 그걸 그대로 카피한,
0: 그대로
1: 대사가,
0: 카피한 대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1: 아쉬웠습니까?
0: 조금이 아니라 네. 많이 아쉬웠어요. 뭐냐면 네.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 이것만 좀 넣었더라면 네. 하는 아쉬움이 뭐였냐면 휴민트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주인공 신세경의 네. 그 신분 자체가 이제 발각이 되어버렸잖아요.
1: 네, 정보원이.
0: 정보원이라는 게 네. 휴민트라는 게 발각이 됐으니까 이 신세경을 좀 안전하게 빼오는 것을 네. 조금 더 쫄깃쫄깃하게 아, 한 예, 다음에 액션으로 예. 넘어갔으면 아. 저는 훨씬 만족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이 네네. 그게 없이 그러니까 그 왜 신세경을 고문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박정민이 내가 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부터 그 뒤에도 신세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네네. 빼오려고 하는 뭔가의 그 숫싸움이
1: 네, 있겠지.
0: 첩보전이 있겠지라는 게 좀 기대가 됐었는데 바로 액션으로 넘어가 네. 버리니까
1: 오히려 거기에서는 이제 박정민과 신세경의 러브라인처럼 보이게 네. 되면서
0: 아, 그래서 박정민이 멜로를 했다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1: 그리고 저 네. 박해준은 끝까지 이 빌런으로서는 네. 정말
0: 연기는 나무랄 데 없었어요.
1: 네. 빌런으로서는 네. 너무 미운,
0: 네.
1: 너무 악질적인.
0: 네.
1: 그러니까 본인 하나 살겠다고 모든 걸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네. 사람이에요.
0: 네. 네. 돈 앞에서 그냥 네. 다.
1: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이 박해준이라는 사람은 북한 영사관의 대사로 있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예를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지. 요령이 너무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악행을 처리할 줄 모르는 정치력이나 요령이 없는 대사인 것 정도예요.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리가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비리도 이런 비리가 없이
0: 없어요.
1: 너무나 러시아 조직과 네. 결탁하면서
0: 그러면서 이제 막 마약을
1: 네, 마약과 네. 이제 금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제 뒤에서 네. 했던 그걸 감추려고 결국엔 사람을 모두 죽이게 되는 네. 빌런 중에 빌런으로 나옵니다. 네.
0: 그러니까 액션은 좋았는데 네. 그 한마디로 베를린에서의 그 쫄깃쫄깃한 첩보 이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는 하정우하고 전지현이 탈출하는 네. 장면도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네. 여기서는 그게 없이 바로 액션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조금 그게
1: 아쉽다.
0: 조금 난 그게 조금 아쉬웠다.
1: 저는 오히려 조인성과 신세경의 라인이 예. 예. 약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0: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네. 얘기잖아요. 관객.
1: 근데 일단 그 첫 장면에서 본인이 네. 본인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0: 죄책감.
1: 어떤 죄책감을
0: 그러니까
1: 가지고
0: 그러니까 그 조인성의 네. 그 뷰테 아래 직원 여자 네네네. 그 배우 그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그 네. 죄책감을
1: 맞아요.
0: 갖고 있냐라는 네. 얘기를 근데 하는데
1: 근데 그 죽은 여성이 지금 신세경과도 연결된 인물인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인가? 네네네. 뭐 이렇게 부르던 게 친언니가
1: 그렇죠,
0: 아니고
1: 그렇죠. 친하게 지내는
0: 네, 친해, 지내던
1: 언니로서
0: 언니.
1: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 약간 기대하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0: 그렇죠.
1: 조인성은 아는데
0: 네.
1: 뭐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이 계속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또 나중에 폭발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스릴러로서는 네.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휴민트를 보고는 뭐 생각보다 괜찮던데? 라는 사람들과
1: 네네네네.
0: 예. 에이 좀 너무 약하더라.
1: 그러니까
0: 저는 베를린을 너무 재밌게 봤었나 봐요.
1: 특히 그 물고문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에, 에, 에. 시카리오에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물고문 장면이 나오거든요.
0: 네, 거기서 생수통을
1: 거의 비슷하게.
0: 비슷하게.
1: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0: 그럼 오마주했을까요?
1: 오마주일 수도 있고 약간 그 어떤
0: 내용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1: 네.
0: 저게 가장 고전적이면서
1: 네.
0: 잘 통하는 방법이라 네. 어느 영화에서든 많이 쓰이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1: 그런 생각도 했고 예, 예.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에도 물고문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0: 고춧가루물
1: 실제로 네. 예.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도 그랬고 뭐 어. 사실은 1980년을 배경으로 네. 한 작품들에
0: 우리
1: 대해서
0: 민주화 운동 할 때도 그렇고요. 네.
1: 그런 작품들 때문에 이건 시각적으로 약간 충격을 주는 장치로서의
0: 네.
1: 의미.
0: 예.
1: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 불편감을 맞아요. 상기시키는 역할도
0: 그러니까
1: 아마
0: 물고문이 네. 왜냐하면
1: 너무 싫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 저는 그거 네. 같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경험은 누구나 해보잖아요. 네. 근데 다른 고문은 네.
1: 예측하기
0: 너무 예측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 고통을. 근데 네. 물고문은 우리도 네. 누구든지 한 번쯤 경험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물고문이기 때문에 네. 어느 영화나 이걸 쓰는 게 아닌가.
1: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민이 그 이렇게 참으라 그러면서
1: 네.
0: 어떤 뭐 나름대로 기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
1: 저는 그걸 전혀 모르겠고요.
0: 왜, 뭐 있었을까요?
1: 그냥 저도 그냥 죄책감을 좀 덜 더는 한마디의 말. 정도가 아니었을까? 어. 혹시 그런 방법으로 그 고문이 피해지겠습니까?
0: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느니
1: 네, 네. 그 본인이
0: 차라리 내가 하는
1: 내가겠다.
0: 게 낫다라는 마음으로
1: 그 정도였겠죠. 네.
0: 네.
1: 사실상 그런 네.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장면들이죠. 사실은.
0: 예.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신세경 배우가 좀 오랜만에
1: 아, 네.
0: 영화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얼굴을 좀 신세경은 가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사극에서도 그렇고
1: 네.
0: 그 뭐였죠? 그 화투하는
1: 아,
0: 타짜 2에서도 네. 상당히 이렇게 비밀스러운
1: 그렇죠.
0: 얼굴을 가진 배우로는
1: 있어.
0: 신세경이 참 잘 어울리는구나.
1: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0: 네. 근데 그 노래하면서 등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1: 노래를 너무 잘하던데요?
0: 이게 진짜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계의 힘일까요?
1: 아, 기계의 힘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네.
1: 자, 웬만큼 잘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네. 싶은 마음이 있어요.
0: 그리고 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노래 중에
1: 하필,
0: 왜 하필 이 노래일까? 네. 이 노랫말 때문이지 네, 않을까요?
1: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게 사랑했던 네. 기억을 잊을 수는 네. 없을 거야.
1: 이게 박정민과 이제 연결되는
0: 그 연세가 많은 분들도 이 패티김의 이별은
1: 그럼요.
0: 다 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박정민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세경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할 때 어떤 기분일까?
1: 진짜.
0: 이 장면도 에이. 상당히 인상적인.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잠깐 더 들어볼까요?
1: 네.

0: 없을 거야. 네, 중간에 나온 건 박정민의 대사입니다. 예, 네. 잘 지냈어? 예, 약간 이제 북한 그 사투리로 네. 들어갔는데요.
1: 배우도 사투리 괜찮습니다.
0: 북한은. 네, 예, 괜찮습니다. 많이 네. 어색하지 않고요. 그리고 조인성 배우는 뭐 비열한 거리, 뭐 여러 가지 액션 영화를 꽤 찍었죠.
1: 네.
0: 밀수에서도
1: 그랬고요.
0: 꽤 칼 쓰는 장면 나오고.
1: 저는 그 몸이 너무 좋던데요. 길쭉길쭉해가지고.
0: 일단 키가 크니까.
1: 네, 길쭉길쭉해서.
0: 박해준 배우도 키가 크고 네. 그래서 액션을 하면 아무래도 좀 기가 막히던데요. 멋있겠죠. 그러니까 네. 액션 씬은 참 좋았는데 이제 저는 아무튼 그리고 네. 저는 오히려 첫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조인성 배우가 이렇게 일어나 앉던가요? 네. 거기서 이렇게. 휴민트가 무슨 말인지
1: 딱 나오잖아요.
0: 주고 나오잖아요. 네,
1: 딱 줄임말로
0: 자막으로
1: 되면서.
0: 해가지고 휴먼 더하기 인텔리전스. 그래서 오, 그래서 아무튼 류승환 감독은 때로는 실망을 주고,
1: 네.
0: 때로는 아 류승환 살아있네라는 그런 어떤 감탄을 주기도 하고 여전히 기대가 되는 감독임에는 불명한 네. 것 같아요.
1: 저는 거의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저는 네. 모가디치도 좋았거든요.
1: 네네, 저는 뭐 다 좋았어요.
0: 네. 네. 밀수도 뭐 저 정도면
1: 밀수 재밌었어요.
0: 네. 네. 근데 왜냐면 그 밀수는 네. 워낙 그 공식을 따라가는 그렇죠,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충실하게 네. 공식을 따라가는 영화인데 박정민을 좋아하나?
1: 정말요. 정말요.
0: 조인성이 거기서도 나오고요.
1: 애정하는 그 느낌이 느껴집니다. 네.
0: 나름대로 네. 감독들은 자신의 페르소나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배우를 보면. 네. 그래서 역시 또 합이 맞기도 하고 나름대로 페르소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화 스릴러 영화를 주제로
1: 네.
0: 백희 씨는 일단
1: 인비저블 게스트와 휴민트.
0: 예, 휴민트를 가져왔고요. 저는 어떤 영화 진짜 좋아해? 그러면 이 영화를 그냥 거의 원탑으로 넣을 정도로
1: 네.
0: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한테 완전히 반해버린.
1: 완전히 놀라버린.
0: 예, 완전히 놀라버린. 네. 그래서 그 뒤로는 믿고 보는. 누가 뭐래도 놀란 감독은 건드리지 마. 예, 라고 인정해버린 그 영화. 네. 메멘토 가지고 왔습니다.
1: 메멘토. 와, 이게 거의 그 카이저 소재급이 예, 아닙니까?
0: 제가
1: 이것도.
0: 이 메멘토를요. 네. 우리 VHS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빌려다 볼 때 영화를 이제 빌려다가 봤어요.
1: 네.
0: 한번 봤는데 나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거 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봅니다.
1: 네.
0: 그러고는 아 그랬다가 세 번까지 보고는 그랬어. 네. 나 이렇게 내가 영화를 보는 이해도가 이렇게 떨어지나 그랬어요. 근데 네. 나중에
1: 네.
0: 이 영화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후에 영화 평론가, 영화 전문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다섯 번 보고 이해했다. 이 얘기를 듣고는 너무 안심해요. 네,
1: 너무 다행이죠.
0: 나 세 번 보고 이해했는데 네. 나 진짜 나 바본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을 네. 봤는데. 그래서 나 진짜 바본가? 왜 이해가 안 되지? 네. 그랬는데 다섯 번은 봐야 이해됐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네. 다행이다.
1: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신발 씬이 다 끊어져 있고
0: 네.
1: 또 흑백과 칼라가 교차되면서 시간을 다 흐트러 놓고 있고
0: 그러고 어디는 역행, 네, 어디는 순행이에요. 그러면 이거 잠깐만 네. 이게 한, 과거야, 이게 현재야, 네. 막 이러는 거잖아요.
1: 그 초반 한 2, 30분에서 나가 떨어지는 네. 거죠. 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0: 2, 30분도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자는 거야 이게.
1: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끝날 때 이렇게 끝나는
0: 아니, 끝났다고? 아니 네. 영화 끝났다고? 이런 거예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0: 나 이해 하나도 못했는데 네. 이 영화를 한 번 보고 이해했다? 그럼 저는 진짜
1: 천재입니다.
0: 네. 아마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놀란 감독이 네.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해하지 못하게.
1: 심지어는 이제 감독 본인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들었겠어요.
0: 네.
1: 그래서 영화 해설 필름을 네. 인터뷰를 많이 찍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U자형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가 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끝이라고
0: 메비우스의 띠가 네. 아니고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이게
1: 이렇게 이 설명을 네. 본인도 지겹게 합니다.
0: 네. 네. 근데 이 영화는 원래 이제 그 메멘토가 뭐냐라는 네. 게 이제 메멘토 모리에서 왔잖아요. 당신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예전에 이게 라틴어라면서요.
1: 네.
0: 그래서 그 수도사 이분들이 아침 인사로 이 메멘토 모리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는 어차피 다 죽는 거니 내려놔라. 뭐 소유하러 가지 마라. 뭐 네. 이런 성직자들의 인사였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거기서 메멘토를 따와서 여기서는
1: 그렇죠.
0: 죽음을 기억하라.
1: 그러니까요.
0: 네가 죽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그 남자를 죽여야 해. 네. 존 디. 그걸 잊지 말라고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1: 근데 심지어 그게 첫 장면이에요.
0: 네, 첫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1: 죽여놓고 시작해 영화를 너무 어처구니가 네. 없죠.
0: 그러니까 결말을 먼저 보여주고 그게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또 네. 나오거든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오는데 네. 여자 트리니티 우리 그 유명한 트리니티가 트리니티라고. 더 예. 네,
1: 익숙하니까요. 예.
0: 본명 아세요?
1: 모르겠어요.
0: 그냥 트리니티. 네.
1: 트리니티라고 하면 그 얼굴이 빡 떠올라요.
0: 네. 매트릭스의 그 여배우 트리니티. 트리니티. 트리니티도 나오고 그다음에 비리 경찰도 나오고 네. 트리니티의 애인도 나오고
1: 그렇습니다.
0: 이러면서 막 얽히고 설키잖아요. 네.
1: 저는 이번에 감독판으로 다시 봤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제가 원래 본 메멘토와 감독판이 길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보통 네네, 이제 첨삭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을 테니까. 네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0: 어... 네. 아니 더 추가된 장면들이
1: 추가된 장면이 예.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계속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0: 그 네. 영화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분은 다섯 번 봤다, 어떤 분은 네. 열 번 봤다 그러잖아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1: 그러니까요.
0: 이 영화는
1: 그래서 어디 부분이 네. 더 추가됐다는 건지 네. 모르겠는
0: 그리고,
1: 거예요.
0: 아 그래 저 장면이 있었다고? 네. 막 이러는 거예요. 몇 번을 봤는데도
1: 몇 번을 봤는데도
0: 저 장면이 있었다고? 네.
1: 저도
0: 이러거든요.
1: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감독판 보면서 어느 부분이
0: 아니 디렉터 스컷 하면 보통 2, 30분 늘어나잖아요.
1: 그러니까 꽤 많은 분량일 네. 텐데도 전혀 모르겠을 정도로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네.
1: 기가 막히게.
0: 이 놀란 감독의 동생이 조나단 놀란이잖아요. 네. 이 동생이 각본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 성공한 뒤에 네. 이제 그 뒤에 프레스티지, 인썸니아, 아. 그다음에 다크나이트 이게 쭉 작품들이 이제 같이 작업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인셉션 네.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1: 그러니까 이
0: 영화의 다 천재구나.
1: 천재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한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 특히 이 메멘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릴러의 핵심은 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어? 이게 아니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지 몰라요. 몇 번이나 이 작품은. 이 트리니티를 만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죽인 이 남자에 대해서 그리고 트리니티가 자꾸 남자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남자는 누구며 그 남자를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고?
0: 네.
1: 까지 가면
0: 또 돈 또
1: 네.
0: 자기 그러니까 와이프가 죽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 네.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이후로는 10분 정도 지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을 그러니까요. 못하는 네. 그런 지금 트라우마를 앓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 막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고는 더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기억은 문신을 네. 하잖아요. 근데 그 강도 때문에 이 와이프를 잃게 된 아내를 잃게 된 거기도 그 당시 아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럼 뭐야 또 그러면?
1: 그러니까 그런 왜? 장면이 거의 영화의 결말부로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은 또 누구냐고요?
0: 네.
1: 뭐 이런 거예요.
0: 예. 네. 네.
1: 그리고 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자꾸 아 진짜 기억을 잃는다는 건 이런 피해를 보겠구나 생각하는 네, 네. 게 모텔 방에서 생활을 해요.
0: 네.
1: 근데 방을 두 개를 잡아요.
0: 네.
1: 그러니까 두 개를 잡은 게 아니라 사장이 돈을 더 벌려고 이 사람이 기억상실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을 두 개를 일부러 빌려주고
0: 맞아요.
1: 두 배의 돈을 받고 있었던
0: 네,
1: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너 어차피 모를 거 아니야. 맞지?
0: 네.
1: 그런데 한 방에는 자기가 그 누군가를 추적하고 죽여야 된다는 그런 막 지도처럼 빼곡하게
0: 폴라로이드 사진도 네, 많고
1: 해놨는데 네. 어느 방에 내 방이라고 가서 들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0: 네.
1: 이 방 아닌데? 그랬더니 맞아. 네 방 아니야. 근데 네가 잡은 방이야. 네 방은 정의가 맞아. 네. 너 어차피 기억 못하잖아.
0: 네.
1: 이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기억상실이라는 건 끔찍하겠구나.
0: 네.
1: 내가 뭘 모르는 줄 계속 모르는 상태로 지금 새로운 경험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0: 심지어 막 누군가를 쫓아요.
1: 네.
0: 근데 네 추격전이 10분이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 지금 여기서 뭐
1: 뭐지?
0: 하고 있지? 근데 뭘 보니까 내가 쫓기고 있는 거야. 거꾸로. 저 남자한테
1: 내가 총을
0: 발사하는
1: 순간.
0: 네. 네. 총을 발사하는 순간
1: 맞아요.
0: 아 내가 쫓기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도망갑니다.
1: 네. 그 장면에서 차 유리창이 깨지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계속 보는 꽤 멋진 스포츠카가 깨진 차, 스포츠카를 네. 그걸 타고 가지 마. 네. 라고 하는, 근데 나 탈 거야. 그 차가 왜 창이 깨져 있는지가 그 충격 때문에
0: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는 영화는 편집 예술이라고 흔히 네. 얘기하잖아요. 그 편집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 메멘토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편집을 영리하게 했다고? 왜냐하면 정말. 이 편집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맞습니다. 모든 혼란을 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전 나중에 이제 뭐 다섯 번 여섯 번 보고 영화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는 모든 순간이 네. 다 복선이구나.
1: 그러니까요. 네.
0: 라는 걸 깨닫게 돼요.
1: 그래서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그 시간 순으로 네. 배열해 놓은 장면들 네. 네. 편집본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재밌어요.
0: 네.
1: 시간 순으로 내가 이제 모든 걸 알고 봐도
0: 네.
1: 아 이렇게 재밌다고? 이렇게 세요.
0: 예.
1: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0: 저는 네. 그 렌인가요? 여기 네. 주인공 남자 이름이?
1: 맞습니다.
0: 예. 그 가이피어스. 네. 그리고 이 가이피어스가 그렇게 알려진 배우가 아니어서 더.
1: 가이피어스는 예.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0: 않은. 이 메멘토 말고는 없나요?
1: 없는 거예요.
0: 그 뒤에 악역을 몇 번 했는데.
1: 메멘토급으로는 예. 예. 예. 이 레너드 역에.
0: 이 가이피어스. 레너드가 하는 대사 중에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야 라는 대사를 네. 하는데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1: 이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0: 그냥 관통하는
1: 모든
0: 말에.
1: 걸 말하고 있는 거죠.
0: 내가 해석하기 네. 나름 이 자기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놓고 기록을 하잖아요.
1: 네.
0: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저는 너무 마지막에 또 슬펐던 게 이 남자는 새로운 기억을 또 여기다가 심어놓고
1: 네.
0: 메비우스의 띠처럼 또 누군가 존 디를 찾아서 그냥 또 시작하잖아요.
1: 맞아요.
0: 영원히 저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겠구나.
1: 그 대사가 나와요. 네가 지금 몇 번째 주인인 줄 아느냐.
0: 아니야,
1: 근데 안다 그래요.
0: 예.
1: 안다 그래요. 예. 너 이거 얘기도 기억 못할 거잖아. 새로운 그 죽일 대상을 찾아갈 거 아니야.
0: 예, 예.
1: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본인도 그걸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익숙한 살인의 반복이라서
0: 네.
1: 몸에 새기고는 있지만 새로운 대상을 또 찾으러 나갈 거라는 걸 담담히 네.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0: 아, 그것도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고 이제 저는 아 이거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1: 네, 뭔데요?
0: 아니 그 자신의 네. 아내가 결정적으로 죽은 이유가 네. 강도 때문이
1: 그렇습니다.
0: 아니고
1: 그렇습니다. 네.
0: 얘기하면 안 되죠.
1: 아 그 장면 때문에 네, 이제 네. 적발되는 모든
0: 네,
1: 사건이라.
0: 네. 네. 근데 그거를 모르고
1: 그러니까요.
0: 계속 이제
1: 네.
0: 아무튼 자신의 그렇습니다. 그 행동 때문이잖아요.
1: 네. 본인 때문이에요.
0: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나중에 한 세 번 네 번째 볼 때 놓쳤던 장면이 보였던 게. 그 정신병원에 있는 그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잖아요. 네. 이렇게 번쩍하면서 레너드가 앉아 있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게.
1: 그렇습니다. 네.
0: 거기서 또 한 번 충격 받아가지고
1: 저 장면이 왜 들어? 아~ 네,
0: 거기서도
1: 네.
0: 자신의 아내하고 연관된 그 행동이
1: 그렇습니다.
0: 결국엔 레너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
1: 장면이 나와요.
0: 그 영 네. 1초도 안 되죠, 그 장면.
1: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메멘토와 메멘토 몰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인셉션에서 경험했던
0: 네.
1: 약간 경험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0: 네.
1: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믿게 하냐면
0: 네.
1: 자신이고 나의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진실과 사실을 모두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자신마저.
0: 그러니까
1: 이게 가장 미친 장면.
0: 인셉션에서는
1: 대목에.
0: 꿈에 들어가서 기억을
1: 네.
0: 조작하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예요, 메멘토도.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메멘토가 인셉션에도 굉장한 많은
1: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0: 왜냐하면 동생도 또 같이 갖고 네네네. 있었으니까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은 시간을 인간에게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곧 기억이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네. 다 기억하는 거니까요. 과연 이 시간이란 것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영화를 통해서 던지는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1: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제 느낀 감정은 얼마나 대단히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로
0: 네.
1: 최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저는 이 영화 2016년 작품이죠. 네. 10년 됐는데 그냥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봅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메멘토를 네. 뛰어넘는 영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셉션이 됐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인썸니아, 뭐 프레스티지 네. 이렇게 다 영화에 이 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놀란 감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1: 아, 그러니까 이것보다 우아하게 시간을 나눈다?
0: 네.
1: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못
0: 저는
1: 것
0: 없어요.
1: 같아요. 아직
0: 없다고.
1: 못 본 것 같아요.
0: 전무후무하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메시지의 어떤 감성적인 네. 면까지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아 그래서 네. 또 이 메멘토는 그냥 미친 영화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영화 감독을 꿈꾸는 네. 사람은 이 메멘토를 연구하지 않고
1: 그러니까는
0: 네.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 당신이 메멘토를 몇 번 봤던 네.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보세요. 또, 네. 또 재밌습니다.
0: 네.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예.
1: 네. 네.
0: 영화 학도들은 진짜 메멘토를 얼마나 다 뜯어 거의 분해하면서 영화를
1: 정말요?
0: 연구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1: 시간이라는
0: 합니다.
1: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아, 말이 안 됩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이 OST를 저희가 지금 깔아놓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1: 네. 네.
0: 아, 이 영화는 진짜 밤새워서 얘기해도
1: 그러니까 저희는 한 4개월에 한 번씩 다뤄야 돼요. 저희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됩니다.
0: 아니 10번을 네. 봐도 새 영화를 보는 것 같다니까요. 아,
1: 제가 디렉터 스컷 보고 왔다니까요. 네,
0: 그런데도
1: 근데도 뭘 삽입했는지 모르겠어요.
0: 진짜
1: 어떤 분량이 늘어났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0: 아니 놀란 감독은 어떤 머리를 가진 걸까요?
1: 말이 안 됩니다.
0: 네, 어떤 두뇌를 가졌기에 네. 이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1: 대단합니다.
0: 네, 네.

0: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멘토 한 번, 두 번 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1: 네.
0: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이동진 평론가도 한 번, 두 번 보고 이해 못했어요.
1: 저도 느끼는 네. 게 뭐냐면 아무리 이 영화를 잘 안다고 해도 또 보면 또 재미있으니까
0: 네.
1: 우리가 쉽게 내가 네. 이 영화를 완전히 알았다라고 네.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작품이에요.
0: 그리고 네. 최소한 세 번은 봐야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네.
1: 그리고 이해 못하셨다고 해도 그건 당연한 네, 거고요.
0: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다섯 네. 번을 보고도 이해 못했다? 그거는 이 영화가 가지는 당연한 성격이고 네. 특징입니다.
1: 예, 까도 또 나옵니다.
0: 네, 메멘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이야기 해봤고요.
1: 네.
0: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스릴러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메멘토는 고민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압도적인 네. 영화라.
1: 가장 친한 친구는 네. 고르게 쉬워요.
0: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1: 친구부터는
0: 어떡하냐.
1: 얘를 데리고 오면 제가 서운하고 네. 쟤를 데리고 오면 얘가 서운해하고.
0: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도 너무 많고 어떡하지 하다가 네. 그래 이 영화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네. 가져온 게 프리즈너스입니다.
1: 아,
0: 프리즈너스.
1: 프리즈너스는 정말 아.
0: 네, 휴잭맨, 네. 제이크 질랄렌. 그러니까 두 가족이 이 뭐라고 하죠? 이거 땡스기빙 대회.
1: 네네네네.
0: 그때 이제 만나서 이렇게 막 파티하고 이러는데 두 집안의 막내딸이 친구예요. 근데 우리 나가서 놀게, 나 놀아라 그랬는데 얘는 그 뒤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1: 이 추수감사절.
0: 네,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휴잭맨이 이제 아빠인데요. 거기에 뭐 수상한 캠핑카가 안에 있었다. 근데 그 네. 캠핑카 주위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봤다. 이제 이 오빠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막 그게 딱 덮쳤더니 이제 그 용의자가 네. 그 캠핑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배우도 진짜 유명한 배우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어쩜 그렇게 연기를
1: 너무너무
0: 근데 예, 알고 봤더니 10살의 지능밖에 네. 가지지 못한 지적장애인인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런 이 사람은 이렇게 지적 장애 1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납치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풀어줍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용의 선상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1: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0: 예, 근데 휴잭맨 아빠 입장에서는
1: 네. 그럴 수가
0: 없죠. 아무리 봐도 이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이크 질랄렌은 이제 담당 형사입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아니야 이 사람 범인 아니니까 우리가 찾을게. 당신 가만히 네네. 있어. 그러고 이제 막 찾아다닙니다. 휴잭맨은 아무리 봐도 이 남자인 것 같으니까 안 되겠으니까 가서 이제 막 찾아 이 남자다 막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1: 근데 영화가 여기서부터
0: 네,
1: 이상해져요.
0: 네.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네. 들어주질 않으니까 얘를 네. 막 데려다가 막 네가 죽였지 막 네. 네가 내려갔지 막 빨리 말해 막 이러니까 네. 이 용의자라고 생각하는
1: 네.
0: 이 사람이 그 얘기 내가 갈 때까지는 안 울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잭맨은 더 확신을 가집니다.
1: 네.
0: 이 남자가 분명하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이 남자를 어떻게 가둬두냐
1: 네.
0: 이러면서 이제 막 풀어주는 거예요.
1: 네.
0: 휴잭맨이 여기서부터 이제
1: 그때만을 기다렸습니다.
0: 예, 휴잭맨 여기서부터 이제 딸을 찾기 위한 광기어린 아버지가 됩니다.
1: 네. 아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신기한 게 딸을 찾으려는 아빠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젠틀한 인간이에요.
0: 네. 휴잭맨이.
1: 근데 이 경찰 제이크 질레날은 되게 괴팍한 형사예요.
0: 네.
1: 경찰치고도.
0: 네.
1: 그러니까 캐릭터가 바뀐 것 같아요. 난 저렇게 경찰처럼 화를 낼 것 같은데
0: 네.
1: 아빠는 사회적으로는 되게 젠틀한 남자고 그리고 저 경찰은 지금 너무 화내는데 저 정의 구현하는 게 맞아? 저 막 좌충우돌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영화가 끝날 때쯤 보면 그게 옳았어.
0: 네.
1: 양쪽 다 그게 옳았고 범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아 그래서 네. 그랬던 거였어.
0: 그리고 이제 정말
1: 크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0: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네. 이 자꾸 경찰은 잡아놓지 않고 있는 이 지적장애인 용의자를
1: 네.
0: 휴잭맨이 딸이 어디 있는지를 불게 하기 위해서 잡아다 넣어놓고
1: 네.
0: 고문하잖아요.
1: 이때부터 영화가 이상해져요. 네.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네. 방향이 아니에요. 거기가.
0: 근데 이제 네. 그 두 아이가 납치를 당했으니까
1: 네.
0: 다른 아이의 아빠도 데려와서 너도 같이 하자 이러잖아요.
1: 네. 아내도 같이 또.
0: 네. 네. 나중에는 그 아내도 같이 부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면
1: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의식이 네. 시험대에 오르는 네. 거예요.
0: 네. 백희 씨 어떠셨어요? 나라면 네. 진짜 내 딸아이의 생사가 갈린 문제잖아요.
1: 저도 휴잭맨처럼 할 것 같아요.
0: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72시간 네. 막 이러니까.
1: 보통 24시간이라고 하지만.
0: 그래, 네. 네. 그러면 휴잭맨처럼 될 것 같아요?
1: 같아요.
0: 실제로
1: 네.
0: 그렇게 얼굴이 다 일그러질 정도로
1: 네,
0: 때리고
1: 네.
0: 막 고문실 같은 데 넣고 이렇게
1: 그렇지 할... 않을까 예.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딸을 살려야 된다는 이거 네. 하나밖에는 어떤 것도 그 밖에는 네. 생각을 못할 것 같거든요.
0: 예.
1: 그런 상황이 없어야지만
0: 네.
1: 이건 되는 문제지
0: 네.
1: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이크 지랄레는 네. 상당히 도라이 기질이 있는 경찰인데도
1: 네.
0: 어느 때 보면 되게 선혈해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는
1: 이 경찰이 뭐가 있는 줄 알았어.
0: 그러니까.
1: 이 경찰이 뭐가 있는
0: 왜,
1: 줄 알았어.
0: 왜냐하면 네. 이 제이크 지랄레는 네. 너무 선혈하기 때문에 네. 왜 저러지?
1: 맞습니다.
0: 지금 도라이 경찰인데 네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휴잭맨은 이미 관계에 사로잡혀서
1: 네.
0: 난 내 딸을 구해야만 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1: 그냥 완전히 지금 폭발, 네, 폭주기 건차요.
0: 예, 예, 예, 예.
1: 멈출 수가
0: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데
1: 네.
0: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거예요.
1: 근데 희한하게도 휴잭맨의 그 방법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돼요.
0: 네.
1: 그리고 흑인 딸이 돌아와.
0: 네.
1: 아니, 거기서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0: 네. 그러니까 네. 휴잭맨 딸은 아직 못 돌아오고,
1: 아직 못 돌아오고
0: 둘이 납치됐는데
1: 네.
0: 친구 휴잭맨의 네. 딸 친구는 마침 탈출에 성공을
1: 네.
0: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1: 예.
0: 그때부터는
1: 진짜 이제 완전히 예. 영화가 이제 막 난리 났다.
0: 예.
1: 이제 뭐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백인 딸아이는 살아서 못 돌아오지 않을까.
0: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수밖에 없죠.
0: 예.
1: 예. 와.
0: 예.
1: 그러면
0: 이제 이 영화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영화를 다 본 다음에 왜 제목이
1: 네.
0: 프리즈너가 아니고
1: 네.
0: 복수인 프리즈너스인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0: 왜 S가 붙었을까?
1: 다들
0: 죄인인 거죠.
1: 다들.
0: 예. 휴잭맨 그러니까. 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이해는 하는데 그럼 나도 결국에는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1: 아니, 무조건 되는 거죠.
0: 이미 네, 범법이에요.
1: 그
0: 이미
1: 순간.
0: 범법이에요. 네. 이 남자를 데려다 고문하는 순간부터.
1: 네. 그리고 영화는 계속해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순간들을 보여줘요.
0: 네.
1: 친구를 데려왔을 때
0: 네.
1: 친구 부인은 보이는데 그 친구 부인이 네. 갑자기
0: 네.
1: 나는 쟤가 하는 게 그냥 조용히 네. 넘어가자 네. 맞는 것 같아.
0: 네.
1: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0: 네. 나는 그냥 눈 감을래 이거잖아요.
1: 네. 그 범죄와 범법의 경계가 되돌릴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모두 그 감정의 그 회오리에 그냥
0: 네.
1: 휩쓸려서
0: 맞아요.
1: 갈 수.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0: 네, 네.
1: 내가 그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저는 그러면서 이제
1: 네.
0: 복수는 나의 것도 떠오르고
1: 네.
0: 악마를 보았다도 떠오르고
1: 친절한 금자씨도
0: 떠오르고 네. 여러 영화가 떠오르면서.
1: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0: 네.
1: 하는 강박.
0: 그 상황. 예. 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0: 하게 됐어.
1: 안으로는 분노를 가지고 네, 있지만,
0: 있을 수 있지만
1: 네. 냉철해지지 않으면 네.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이 공권력을 제대로 휘두를 네. 수 없으니까.
0: 사실 그것도 그 나 자신의 인생이라는 철창에 갇힌 죄인인 거예요.
1: 네, 네 맞아요.
0: 그조차도.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프리즌어스인
0: 거예요. 네. 예. 모두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인 거예요.
1: 네. 그래서 이 영화는 2시간 반 정도 네. 러닝타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0: 아, 너무 짧게 네. 느껴져요.
1: 너무 짧게 느껴지면서
0: 저는 휴잭맨 얼굴만 보고 있으면 네.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일 수 있지? 아직 네. 제정신을 붙잡고 네. 있지? 이런 느낌이
1: 돌지 않고, 예. 돌지 않고
0: 돌았지만 돌지 않은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1: 딸을 찾아야 되니까. 네.
0: 와,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네. 그래서 그 메이킹 필름 보면 있잖아요. 네, 네. 망치로 사람을 칠 것처럼 하는 그
1: 세면대 위에다 손을 네. 올려놓고
0: 그게 NG가 협박하는... 수없이 나는 장면이거든요. NG 장면을 다 보여줘요.
1: 네.
0: 근데 감독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냥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한 30번, 40번 했어요.
1: 테이크를 그렇게 찍는 거예요?
0: 네. 30번, 40번쯤 할 때는 돌아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1: 막 세면대 다 세면대 때려
0: 부시는 거예요. 세면대 치고 거울 치고 그 막 모든 걸 때려 부신 네. 장면이 수십 번 테이크를 간 끝에 나온 장면이라는 거예요.
1: 그러면 감독은 그 네. 감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번 더 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더.
0: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예.
1: 아, 그리고 왜 진짜 그 고문하는 그 네. 마치 관처럼 생긴 거기다가 그 뜨거운 물 또는 차가운 네. 물만 나오는
0: 아, 미치죠.
1: 거기도 정말, 진짜 네. 아유, 이 영화 어쩌려고 이러냐 진짜. 라는 생각이 들
0: 근데
1: 정도로
0: 근데 감독이 드니 빌레브고
1: 네.
0: 그 앞에 영화가 그을린 사랑이었다는
1: 네. 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아, 드니 그을린 사랑 감독이야? 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0: 미친 사람이 예. 미친 행동을 했구나.
1: 예, 이해됐어. 예.
0: 이게 그을린 사랑 이후에 예. 헐리우드 진출작이에요.
1: 예, 예. 그래, 아. 이해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컨택트인가요?
0: 네.
1: 그 다음에 듄입니까?
0: 네.
1: 컨택트는, 아유, 되게 얌전한
0: 말도
1: 영화예요.
0: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1: 예. 저는 또, 드네벨레브를 또, 놀란 감독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네네. 좋아하는 감독인데.
0: 대단한 작가죠, 정말.
1: 네. 네. 그래서, 이 드네벨르브 감독 영화도 쭉 연도별로 한번 쭉 찾아보시길.
0: 그렇습니다.
1: 프리즈너스도 네. 역시 OTT에 있습니다. 이 영화도 아니 우리 휴잭맨이 저렇게 된다고? 아, 막 이런 생각을
0: 말도 안 됩니다. 네. 예,
1: 할 정도로 정말.
0: 그러니까 드네벨르브 일단 그을린 사랑은 저는 추천은 못 드립니다.
1: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되게 보기 네. 불편할 거야.
0: 너무 불편합니다.
1: 너무 충격적.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반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반전이 이 영화에서는 그런 반전이
0: 그런
1: 아니야.
0: 예.
1: 그런 반전을 아니에요, 예상하고 아니에요. 봤다가는 네. 충격을 받아서 진짜 몇날 며칠 잠을 못 잘걸.
0: 그러니까 그을린 사랑이랑 예. 비교할 만한 작품 몇개 없어요.
1: 없어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 라면서 예. 추천을 하긴 하는데
0: 아,
1: 이 프리즈너스는
0: 네. 아,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아닌데
1: 순한 맛이죠.
0: 그래. 나는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1: 컨택트를 보고 이 영화를 보고 막 이러시면은 네. 그런데 아무튼 그을린 사랑까지는 아니니까
0: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제 메멘토가 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이 기준에 봤을 때
1: 네.
0: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다.
1: 네, 네.
0: 이것도 그래요.
1: 네,
0: 사실은
1: 맞습니다.
0: 어떤 본인이 딱 한 줄 말을 하고 싶은데 영화를
1: 네.
0: 찍었어.
1: 네.
0: 그걸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1: 네. 우리 여기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죠?
0: 네.
1: 예. 프리즈너스 OST 잠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0: 인사할 시간이에요?
1: 네, 네. 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0: 저는 이백희였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겐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이 밥은 너무나 아려워. 사랑은 훨씬 더 아려워. 돈이 많으면 안 아려워. 돈이 없어 마음에 아려워.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좋겠어.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떤 도시는 때때로 하나의 영화가 됩니다. 골목을 걷는 사람들, 극장 앞에 모여든 얼굴들, 낯선 영화 한 편을 기다리는 마음들까지. 전주는 요즘 조금 더 영화 같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고요. 이 도시 곳곳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래와 영화, 그리고 지역의 삶을 기획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의 가수는요 싱어송라이터 배가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들으셨던 노래는 영화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계속 이어갈 노래는요 테두리라고 하는 노래로요 배가의 대표곡 중에 한 곡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배가입니다. 배가라는 이름은요, 흰 박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게 세상이 널리 퍼져라 라는 본명의 뜻에서 가져온 활동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테두리를 통해서 2018년 정식 데뷔했고요. 포크와 인디 발라드의 결을 바탕으로 담담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노래들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들으실 첫사랑이란 곡이 배가의 대표곡입니다. 듣고 오시죠.

네, 들으셨던 것처럼 테두리나 첫사랑 이어서 들어보시면 배가의 음악은 크게 울부짖기보다는요 조용히 마음을 어루만지는 쪽에 가까운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어갈 노래도 그런 노래예요. 배가의 우주선.

우주선도 참 좋죠? 조용하게 마음 어루만지는 것 같은 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실버건의 주간플리 배가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을 노래는 소나기라고 하는 곡이에요. 요즘 그 꽃가루 되게 많이 날리잖아요. 근데 그 자연의 섭리가 참 재미있는 게 꽃가루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날리다 보면 결국에 또 비가 내리더라고요. 비가 내려야 또 꽃들도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테니까. 네, 여러분께서도 정신없을 만큼 찬란한 봄을 즐기시다가도 또한 번씩 푹 이렇게 젖어드는 봄비의 여유와 낭만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 같은 목소리, 배가의 소나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배가의 우리 시절은 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소년 시절의 너라고 하는 작품과 콜라보한 곡이네요.

네, 배가의 우리 시절은 듣고 오셨습니다. 소년 시절의 너라고 하는 영화와 작업한 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이어갈 노래는 시차라고 하는 곡입니다. 30분 동안 논스톱으로 음악을 들려드리는 코너 논스톱 뮤직쇼,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지금은 배가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을 30분 동안 듣고 계십니다. 7살 때부터 피아노 쳤다고 하고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대요. 그래서 생일에 직접 연주한 곡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 본명이 박소연인데 이 박소연이라고 하는 뜻에서 따온 이름이 배가이죠. 박꽃처럼 소박하고 깨끗하게 세상을 널리 퍼져라. 그러니까 퍼질년을 쓰는 것 같아요. 소박할 소. 그래서 자신의 노래로 자신이 사라진 세상에서도 그 노래가 남아서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네, 배가의 노래 계속해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네, 배가의 노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음악들 나눠서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시간 보내겠습니다. 이번의 노래는요,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라고 하는 곡입니다. 원곡은 이한철 곡이죠?

네, 이 곡을 끝으로 실버건의 주간플리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었네요. 노리플라이의 원곡이었습니다. 노리플라이와 타루의 원곡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백아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전주국제영화제 특집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전주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조금 특별한 도시가 되잖아요. 길 위에서는 영화 이야기가 오가고요, 극장 앞에선 낯선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이고, 뭐 누군가는 뭐 전주에서 처음 본 영화 한 편을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싱어송라이터 배가의 영화라고 하는 곡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2부에서는 영화제 특집으로 제가 직접 쓴 주간기문총 200곡 중에 한 곡인 영화에서처럼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 4부에서는 전주 남부시장에서 열리는 토종쌀 팝업이라고 하죠. 쌀그머니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자 정은실님 나오실 예정입니다. 지역의 콘텐츠, 뭐 시장, 쌀 이야기, 뭐 지속가능한 기획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전주에 가면 여러분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 넘어가 볼 텐데요.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전주국제영화제 특집으로 준비한 영화에서처럼 이라고 하는 곡을 여러분께 준비했는데요. 이 곡을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곡의 원곡인데요. 아, 이 곡 원곡 제가 2024년 5월 9일에 썼던 곡입니다. 들려드릴게요.

0: 네, 영화에서처럼 원곡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이 노래를 여러분한테 오늘 이거 이 원본을 들려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 주간기문총이 매주 그 화요일 아침에 곡을 써가지고 그곡쓴 거를 그대로 1시에 그 생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은 마음이 좀 들고 왜 이렇게 무모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싱어송라이터로서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좀그 모르니까 용감한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네, 뭐 그런 패기로 했었고 오히려 늘그 싱어송라이터 또 뮤지션으로서 완성된 모습 보여주고 싶은 마음 어느 뮤지션이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는 것도 용기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좀 준비되지 않 고, 좀 정제되지 않더라도, 좀 날것의 모습일지라도 들려드리자. 이렇게 해서, 들려드렸던 프로젝트였는데, 말이 좀 길었죠? 영화에서처럼 이 노래는 특히나 더 길을 잃었던, 너무 러프했던, 아, 왜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아, 이게, 분명 제가 쓸 때는 완벽하게 썼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못쓴 곡들도 있었죠. 고백하자면. 근데 이 노래는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생방송 막 들어가서 이제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코드도 막더막 헷갈리고 막 코드도 막 틀리고 막 그랬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노래가 뭔가 엉망같아서 이거 끝나고 나서 되게 막 아쉬워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아, 쓰디쓴 햄버거의 맛을 느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2024년 5월 9일에 있었던 이야기죠. 네, 뭐 영화에서처럼 요 노래 그래 써놓고 나서 들어보니까 뭐 그래도 열심히 썼다, 그리고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께 사연 소개 낭독하는 거 먼저 들려드릴게요.
1: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4년 5월 9일 834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연애, 제겐 늘 어려운 일이었어요. 멋모르던 20대 중반 첫 연애 후 오랜 시간 혼자였는데 무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저의 솔로 라이프는 아주 길고 길었네요. 그러다 지난해 말 만성동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지난해 3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 남친과 함께 맞은 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벚꽃도 이팝나무 철길도 너무 아름다웠고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지 뭐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연애다 보니 밥 먹고 차 마시고 하긴 쉬운데 보통 데이트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도 뭔가 뾰족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런데 영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특히 5월이 시작되면서 영화제를 가보는 게 어떻냐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영화제라는데 이름도 낯설고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실버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립영화 좋아하시나요? 다음으로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가사, 영화에서처럼. 재난영화처럼 긴 터널을 지나는 듯했던, 공포영화처럼 오싹했던 나의 나날들, 전쟁영화처럼 전장터를 방불케 했던, 생존영화처럼 치열했던 나의 날들이, 널 만나 다 달라졌어, 저 판타지 영화처럼. 널 만나 영화의 장르가 다 달라진 거야. 영화에서처럼, 로맨스 영화처럼, 내게도 운명의 사랑이 찾아온 거야. 영화에서처럼 로맨스 영화처럼 너라는 운명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걸 아는지. 전쟁 영화처럼 전장터를 방불케 했던 생존 영화처럼 치열했던 나의 날들이 널 만나 다 달라졌어. 저 스릴러 영화처럼 널 만나 내 영화의 장르가 다 달라진 거야. 영화에서처럼 로맨스 영화처럼 내게도 운명의 사랑이 찾아온 거야. 영화에서처럼 로맨스 영화처럼 너라는 운명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걸 아는지. 영화에서처럼 저 독립 영화처럼 잔잔하고 담백한 사랑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영화에서처럼 다큐 영화처럼 꿈 같은 나날을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영화에서처럼 꿈꾸던 영화처럼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로 너와 나, 우리란 걸.
0: 네, 영화에서처럼 사연과 가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쓰던 그 배경의 동기는 역시나 이 사연이죠. 네, 이 사연을 뭐 얼만큼 깔끔하게 잘할 수 있을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명확하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의 좀 명확한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감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사연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되게 달라진 하루하루 속에 막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많아질 때 그때 영화 추천 받았는데 괜찮나요? 실버거는 독립영화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너무 저는 반가웠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 독립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연을 만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내 일상들을 영화처럼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재난영화, 공포영화, 뭐 스릴러영화, 막 독립영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마치 그런 영화들의 그 순간들을 좀 떠올려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듯이 엮어가지고 어떤 형태로 흘러가야 되는지 막 그런 의미들을 담아내면서 그래도 누굴 널 만나서 이 영화의 장르가 확 달라진 것 같다. 그동안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 영화의 장르였는데 널 만나가지고 막 로맨스 영화가 된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던 곡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AI로 작업한 영화에서처럼을 들려드려볼게요.

0: 네, 영화에서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네, 되게 그럴듯하게 바뀌었죠? 네, 오늘 이거 작업만 꽤 오래 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꽤 그럴듯한 팝 음악이 된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일단 그 가사들이 제가 의도한 대로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좀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을 때좀 범용적인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래도 명색이 매주 한 곡씩 곡을 써가지고 200곡가량 썼으면, 요 정도는 해야죠. 네. 나 개인에게도 참 의미 있는 노래지만 범용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각자의 추억을 다 소환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영화가 또 장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장르 영화들 다 좋아하는 분들도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썼는데 좀 성공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노래가 좀 좋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이렇게 제 노래 만들면서, 이렇게 좀 빠르게 작업해서 좀 들려드리는 것도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사연에 맞춰가지고, 사연에 관련한 뭐제 영화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언젠가 뭐또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로도 제작하고 싶은 꿈도 있는데요. 만약에 또 전생이나 내뭐 다른 다음에 또 태어날 수 있다면 그땐 영화감독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도 들어요. 네, 그러면은 에세이 쓴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의 5월은 영화의 계절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도시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한다. 영화의 거리 곳곳에는 형형색색의 전주국제영화제 깃발이 펄럭이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간다. 낯선 언어들이 섞이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 표를 손에 쥔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는 이들의 표정이 묘하게 설레어 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극장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처음 전주국제영화제를 제대로 즐기기 시작한 건 2011년 봄이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뒤막 이상한 계절을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그때의 나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다시 시작되는 시기였다. 음악도 사람도 나라는 존재도. 영화의 거리를 걷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걷다 보면 어딘가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그 노래가 그날의 공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난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영화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까?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린이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갔던 광주의 무등극장. 그날 나는 미이라 2와 주라기 공원 3를 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의 내용보다도 그 공간 자체가 더 강하게 남아있다. 어둡고 넓은 극장 안, 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빛, 그리고 그 안에 빨려들어가듯 몰입하던 어린 나. 그날 이후로 나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을 좋아하게 되었던 것 같다.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 그 짧은 시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 돼보는 경험. 돌이켜보면 나는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라는 것에 매료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에 들어가서 들었던 교양 수업 중 하나가 영화의 이해였다. 그 수업에서 나는 영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는 걸 처음으로 배웠다. 전환 포템킨을 보며 쇼트와 몽타주의 의미를 배우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두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과제였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고 오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다. 그때의 나는 그 과제가 왜 그렇게 귀찮았을까? 하지만 또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걸 보면 인생이라는 건참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처음 마주한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들은 솔직히 쉽지 않았다. 잔잔했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어떤 날은 지루하기도 했다. 상업 영화의 익숙한 리듬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독립 영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왔다. 빠르게 설명하지 않았고 친절하게 이해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오래 머물렀고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독립영화의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한 편의 영화를 추천받았다. 성시경의 푸른 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소개해준 영화, 존 카니 감독의 원스.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글렌 한사드가 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던 장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다. 멋있다거나 부럽다거나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아주 직접적인 욕망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기타를 치는 가수가 되겠다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내 목소리와 너무 잘 어울렸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해야 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포크 음악을 만나게 됐고 아쿠스틱의 매력에 빠졌고 점점 그 음악이 가진 역사와 정신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단 한 편의 영화였다. 군대에서 기타를 연마하고 다시 복학한 뒤 이상한 계절로 음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다시 전주국제영화제를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객이 아니라 뮤지션으로서였다. 그날의 공기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봄의 냄새, 바람의 온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 목에 아티스트 명찰을 걸고 무대에 올랐던 그 순간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서 아주 푸른색으로 남아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내가 이 도시 안에서 무언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주에서 음악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 이 도시가 가진 또 다른 얼굴도 알게 되었다.

0: 각자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나는 종종 내가 누군가의 삶 속으로 잠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나는 독립영화를 사랑한다.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태도.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불친절하지만 그래서 더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들. 그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그건 가장 밀도 높은 교육의 시간이 아닐까 싶다. 이동진 평론가는 문학은 물이고 영화는 술과 같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마 영화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그 속에서 울고 웃고 때로는 치유받았던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영화를 사랑하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진다. 뮤지션으로서 영화를 만난 순간들도 많았다. 픽업 시네마를 통해 인사이드 루인, 에잇, 워러지, 크리스마스를 다시 만났고 그 공간에서 2025년에는 이상한 계절의 콘서트를 열었다. 밴드가 그곳에서 공연한 건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는 어쩌면 각자의 영화 속 주인공이 아닐까.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벅찰 때가 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지치기도 하다. 그러다 문득 단 한 사람이 나타났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 일상이 설레고 내일이 기대되고 평범했던 날들이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영화 같은 순간이 아닐까? 우리는 때때로 용기와 희망을 잃는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한 장면이 되어줄 수 있다면, 한 사건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은 바꿔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바란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영화처럼 살아가기를.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려 하고 각자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마치 독립영화처럼.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장면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된다. 그러니 오늘도 조금은 영화처럼 흐릿한 낭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1: 네, 영화에서처럼과 관련한 에세이까지 여러분께 낭독 버전으로 만들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뭐 이 영화 속에서 만나는 그 일상들이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별한 일상의 경험들이 진짜 영화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영화보다 삶이 더 비현실적이고 영화 같다고 느끼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채롭고 새롭고 각자의 또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것 같으니까 꼭 그 영화도 꼭 무슨 메이저 상업 영화만 좋아할 게 아니라 네 조금 잔잔하더라도 또 조금 뭐랄까 다양한 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다양성을 갖고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저마다의 삶을 다 긍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의 삶만 성공이고 어떤 이의 삶만 즐겁고 행복한 거면 좀 세상 좀 불리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주인공인데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네 주간 김은총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 4부 코너로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이고요. 여러분 또 3, 4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0: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앞서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들도 있지만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마음속에 빛과 소금 같은 제 마음속 영웅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분은 정말 제가 너무 존경에 마지 않는 분이세요. 네, 바로 전북민원연의 손주아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소개를 너무 네. 너무 높여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민망합니다.
0: 네, 민망하실 수 있겠지만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일 뿐이니까요. 네.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그 3, 4부 코너는 그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 뭐 정해진 각본이라거나 질문지가 있지 않고요. 네. 요즘 그 AI 검색들이 너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AI 검색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자랑하는 그런 코너예요. 네. 그래서 AI 검색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이 오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까지도 다 파헤쳐 주더라고요. 그러다 AI가 딱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오늘 국장님께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개. 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민언련이라는 이름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언련이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전북에서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9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와. 9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요. 27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반절 정도를 여기 민언련에서
0: 27년의 절반이면
1: 네, 야. 15년 이상 네, 민언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제 청춘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네. 때부터 활동을 해서 20대, 30대, 40대 지금 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고 있고 저희가 감시 견제 활동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이제 시민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확대되고 변화되는 모습들도 보면서 좀 나름의 이런 자부심 같은 것들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북 지역의 민언련 활동이 많이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 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너무나도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야, 정말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저한테는 사실 여전히 아니, 시간이 많이 안 흐르는 것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우리 손주아 국장님을 처음 만났던 거는 전북민언련 언론학교 때문에 맞아요. 뵀었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1: 벌써 한 10년 돼가는
0: 거 같은데요? 네, 벌써 10년이 됐어요. 제가 그때 학부생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북대 사회과학대 학교에서 네.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큰 변화는 없어 보이세요, 사실은. 근데 그 사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과 경력과 생각들과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서 사실 그 행보들을 제가 오늘 감히 이 한 시간 동안 다 다룰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AI 검색도 도움을 줄 거니까요. 좀.
1: 뭐가 많이 나오나요? 저 약간 네.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요. 네, 늘 똑같습니다. 이 질문 방법은요. 네. 전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손주아 국장님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만 검색을 하거든요. 벌써 나왔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손주아 국장님은요. 지역에서 언론, 지역 언론,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로 특히 언론 감시와 비평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미 잡혀져 있네요. 네, 그대로 제가 읽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속은요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이고요. 예, 사무처장님으로 이렇게 직책은 되어 있네요.
1: 네, 네.
0: 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더 디테일하게 파헤쳐 보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역 언론의 공정성, 윤리성, 보도 문제를 감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언론 관련 논란이나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 발표 및 비판을 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요구하는 것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방송사, 기자협회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인터뷰나 토론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맞나요?
1: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0: 그러니까요. 저는 매주 이렇게 검색할 때마다 네.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네. 그냥 이 여기서 전주에서 활동하는 손주와 국장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만 했을 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 계신 건지 뭐 문화에 계신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AI는 검색할 텐데 파헤쳐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활동에 대한 특징이 있네요. 지역 언론 감시 활동이 이제 메인 네. 포커스 있는 것 같아요. 전북 지역 언론의 카르텔, 윤리 문제, 또 이제 성인지 감성에 대한 부족한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계시고요. 기자협회장 논란 등에서 시민단체 입장을 대표해서 발언한 바 있으시다고 디테일하게 잡아내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응원하고 저처럼 자랑하고 하는 코너는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어도 어떤 부분이 어떤 지점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잘못되고 있는지를 꼬집는 일은 사실 큰 용기와 어려움이 따르는 일 같아요. 네, 그래 두 번째는 또 방송 토론 참여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요즘 방송도 많이 출연하고 계시더라고요.
1: 예, 전에는 이제 고정 코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실은 근데 언론사에서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0: 그러실 수 있죠.
1: 네, 왜냐하면 언론계의 카르텔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0: 그렇죠. 불편한 네, 존재일 수 있을 존재죠. 것 같아요.
1: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불러주시는 이제 어떤 의견을 이제 청취하고 그리고 또 지역 언론이 바뀌길 이렇게 원하시는 이제 그런 단위들이 네. 있으니까요.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하려고 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 간사로 들어왔을 때는 주류 미디어 이제 우리 네. 방송과 신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요즘에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소통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측면들이 지금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개인적인 SNS 활동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들을 어떻게 강화하고 시민들의 언론 피해를 구제하고 이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이제 지역에 저희 전북민언련이 이제 모든 영역에 이제 다 커버는 어렵고 실은 공동체 미디어와 시민 미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마을 미디어들이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렇게 방법들은 뭘까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그런 공동체 미디어 영역 쪽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원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실은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죠. 이런 활동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지만 실은 수도권 언론의 전국 언론에 대한 네. 관심은 진짜 높거든요. 그리고 촉발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들도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실은 지역 언론은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부터 나오거든요. 지역 언론은 굳이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인식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아니 요즘 다 같이 다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는 시대에 무슨 지역 언론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얘기하고 지역에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시대에 뒤떨어진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0: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그쵸. 드는데요. 저는
1: 그래서 네. 수신료 문제들이 그때 윤석열 정부 때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역 차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의 수신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언급하는 성명을 내보냈는데
0: 네.
1: 안타까웠던 게 댓글로 수신료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역 수신료는 더 지역에서 건든 수신료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지역 언론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들을 진짜 많이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제 민언련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역의 뉴스 사막화가 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뉴스가 없다.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매체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수치적으로 놓고 보면 계속 언론사 수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숫자보다 더 많대요.
0: 아, 그렇대요?
1: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언론사가 이제 네. 그 헌법소원으로 그때 5인 기준을 그때 네. 헌법에서 위배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고 지금 언론사 수가 2만 개가 넘어간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봤고 그게 프랜차이즈 숫자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왜 지역의 뉴스 사막화라고 얘기를 하냐. 지역 이제 언론사들 이렇게 없어도 된다라는 이제 입장들이 너무 많지만
0: 네.
1: 실은 제대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언론사, 신문사 이런 것들은 작은 시군으로 들어갈수록 작은 시군에서는 굉장히 희박하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0: 그쵸.
1: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방송사 위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작은 시군, 그러니까 뭐 장수, 뭐 이런 임실 이런 것들은
0: 네.
1: 뭐 보도자료, 그러니까 홍보성, 축제, 뭐 이런 네, 네, 미담 네.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위 문제와 뭐 문제들, 뭐 어려운 의제들 이런 것들은 몇 개월 동안 한 건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도 거죠.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뉴스 사막화가 지역에서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적인 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책도 만들고 시민들의 관심들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지역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책에도 필요하지만 그 기존의 그런 지역 언론의 환경을 만들어왔던 간행적인 문제들에 대한 혁파 구조는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아, 이게 우리는 이제
0: 그렇죠.
1: 네, 저희가
0: 그들만의 카리텔이 있고
1: 네,
0: 관습이 그쵸. 있다 보니까
1: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비판 성명을 쓰고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역 안에서는 소화되기 어려운 얘기들인 거예요.
0: 그렇죠.
1: 왜냐면은 지역 언론은 지역에서의 권력이고 정치 권력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0: 있고요. 네. 심지어 뭐 토건 세력도 방송국을 갖고 있고.
1: 네, 방송국도 그러니까 언론사를 소유하는 건 지역에서 권력인 거죠.
0: 그렇죠.
1: 네, 정치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네. 사업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0: 네.
1: 아무튼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0: 여전히 철옹성 네. 같죠.
1: 그래서 이러한 권력 오히려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건 더 쉬워요.
0: 근데 네.
1: 언론 권력을 비판하는 거는 지역의 카르텔과 맞선다는 마음을 가지고
0: 그렇죠.
1: 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일단 시민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비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와, 제가 왜 손주와 소장님을 제 마음속의 영웅이자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는지 아시겠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이런 귀한 일을 네.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1: 빛과 소금이라 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0: 아니, 사명감을 이미 너무 갖고 계셔가지고 네. 이거는 사명감 없이는 하실 수 없는 네.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매번 활동하시는 거 볼 때마다 네. 느끼거든요. 저는 너무 사실 두렵거든요. 때때로. 제가 처해 있는 제 지역 음악 씬에서도 왜 지역 뮤지션이 필요해? 이미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왜 지역 음악이 필요해? 이런 얘기들과 맞아요. 싸우고 있는 것도 너무 벅차고 뭐 작은 그 일들 같은 이야기들도 싸우려고 하면 제 스스로도 너무 겁나고 그걸 지켜보는 동료들조차도 피로해 하더라고요. 그런 무수한 그 철옹성 같은 어려움과 대면하고 직면해서 싸워야 되는 건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방송을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손주와 차장님을 보면 정말 이 존경이란 말이 부족해요.
1: 아무튼
0: 네.
1: 여기는 아무튼 좁아요.
0: 그러니까 네.
1: 그래도 60만 전주의 인구가 작은 도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실은 아직도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체나 기업들이 다양하지 않고
0: 네.
1: 정치 권력도 다 민주당의 이런 일당의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연결된 다 그 고리망 안에서 내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다른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주길 원하는데 그 깃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관계를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진짜 응원이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0: 그렇죠.
1: 네, 저도 응원 많이 드려요.
0: 아, 정말 감사하고.
1: 네.
0: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샘솟으시는지.
1: 네.
0: 사실.
1: 맞아요. 저는 실은 네. 저희 단체가
0: 네.
1: 저희는 회원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0: 그렇죠.
1: 거거든요. 네,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은 내부적으로 좀 많이 엄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쓰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내부적인 저희의 엄격한 것들이 좀 있어요.
0: 그쵸.
1: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무처가 이제 그런 입장들을 조율하고 어떤 입장을 내보낼 때 그거에 대한 간섭, 터치 이런 부분들이 없는 편이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일단은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보조금 받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눈치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말을 하는 순간에 아무리 이게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는 행정부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지위들, 어느 정치적지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내부 인사들이 간여가 많이 돼 있으면 또 그것도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는 그런 경제적인 이제 단체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독립적이고 인사 문제에서도 굉장히 독립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 실은 굉장히 거침없이 내는 편이죠.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그런 영역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용인세 더 많은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밀접하게 막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언론은 지역 언론은 우리 지역 삶과 유리될 수 없는 좀 밀접한 역할들을 맞아요. 너무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대신하고 계시는 우리 민원련 더 많이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전국 민원련에 더 많은 후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1: 맞아요. 저희의 바람도 있습니다. 지역에 성공한 기업인들과
0: 성공한 뮤지션이 되고 싶은 마음은 그것밖에 없어요.
1: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시민사회 단체를 많이 후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약간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왜 기업인들은 왜 우리 시민사회를 미영리 단위를 후원을 좀 그러니까. 네. 그 뭐라고 해야 사회 이렇게 그런 모금이나 이런 것들은 실은 후원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0: 네.
1: 이런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후원하는 거는 또 후원하는 입장에서도 좀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시민들의 후원만으로만 돌아가게 되면 사실. 좀 어떨 때는 후원이 또 많이 거칠 때도 있을 거고 또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없는 거죠.
1: 엄마 많지 않죠.
0: 그렇죠. 그럼 그 살림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1: 그쵸,
0: 해야 되는 일들도 정말 많으신데 인력은 우리 지역에 늘 어떤 공동점이지만 한 분야에서 일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과부가
1: 맞아요. 그러니까 일정 수의 회원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
0: 네.
1: 그러니까 매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백 명의 회원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0: 네.
1: 이제 최소한의 상근자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긴 하지만 실은 굉장히 지금은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시민사회를 놓고 봤을 때 시민사회 자체 내부에 뭐 나이가 이렇게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다던가 뭐 세대교체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실은 시민사회 단체를 후원해주는 그런 예전에는 운동권 세력이라 운동권 이제 하셨던 그 시민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후원도 해주고 이렇긴 했지만 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시민사회를 후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가 지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들고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매월 일정 부분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후원 받는 이런 단위들이 있는 곳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지금 시민사회 안에서도 뭐
0: 그렇죠.
1: 이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1인 상근 1인 활동가 그냥 겸업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겸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안정적인 입장이라든가 입장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단체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 조율이 되고 뭐 공론장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역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단위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거는 실은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 지역 시민들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지 못하게 되는
0: 그렇죠.
1: 측면들이
0: 있잖아요. 오히려 더 축소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그거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안타까운 지역 민주주의가 축소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이죠.
0: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숭고한 일을 또 뭐 이렇게 제안은 표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가치 있는 일을 지역사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을 감당하는 게 그 한 개인의 사명감과 투철한 뭐 시민의식에 의해서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걸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응원이 사실 호응이 필요하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쯤에서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여기서 사실 주인공이신 우리 손주화 처장님의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과 이 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만큼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문의 낙원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이고요. 네,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전북민환련 손주아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야기들 앞에 민환련 이야기들도 뭐 간단하게 나눴었는데요. 근본적인 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손주아 처장님께서 어쩌다가 또 이렇게 언론 운동에 투신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아, 근데 저는 원래 네. 약간 사회현안에 관심이 좀 많았고요.
0: 많으셨어요.
1: 실은 고등학교 때도 항상 신문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 중에 이과 쪽이거든요.
0: 원래는 네. 그러면 그러면 신방과 출신이 아니세요?
1: 네, 신방과 출신은 아니고 네. 이과 항상 저는 항상 네. 이과생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과만 가야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이과 출신의 공대 출신인데 네. 사회현안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는 또 그런 쪽 토론들도 많이 하고 인물과 사상이라는 그때 잡지가 네네네, 굉장히 유명했던 때인데 그 잡지를 우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그걸 읽다 버리신 걸 제가 잡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더 많은
0: 아니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인물과 사상을 주워가지고
1: 네, 왜냐면 학원에서 논술 그때 수업을 받았었는데 네. 그 논 선생님이 그때 인물과 사상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보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책인데 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한겨레 이제 신문들도 많이 읽고 막 이러던 때여서 이제 그거를 딱 봤는데 이제 거기서 강준만이라는 인물도 네. 강준만 교수님 우리 전북 쪽에 계시는 교수님이시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가지고 봤는데 실은 공대 다서 그냥 회사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제 사회 쪽이나 이런 쪽은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 직장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면 후원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이런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전공보다 이쪽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과 수업도 듣고 강준만 교수님 수업도 듣고 정치외교학교 쪽 이제 수업도 많이 들으면서 이쪽에 지역에서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개혁국민정당 이런 새로운 바람이 막 불고 있었고 해서
0: 네.
1: 거의 대학교 가기 그러니까 저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지역사회의 이런 사회적인 모임에 가서 얼굴도 비추고 막 이러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해왔었고 그러면서도 직장을 가야 이제 전공을 살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3, 4학년쯤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는 이쪽을 가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과 사상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인물들을 알게 됐고 지역의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과가 있고 이런 교수님이 계시니까 가서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수업을 그래서 들으러 갔던 것들이 저희 인생의 약간의 그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수업을 듣는 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복수 전공도 했었고. 그래서 복수 전공했고 신문방송학과 수업도 이제 신청은 가능하니까.
0: 네네, 가능은 한 거죠. 일선으로.
1: 들어가서
0: 네.
1: 수업도 듣고. 그 당시에가 또 재밌었던 게 네. 중남미의 삶은 그때 차베스라든지 루라라든지 네. 이제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었던 때인데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도 그때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회에 변화되는 현상이 너무나 재밌다.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어쩌면 또 그 당시에는 또 우리 그 전체적인 흐름이 네. 공대나 이과생들이 또 네. 취직이 되게 잘 될 때잖아요. 되게 안정적인 네. 어쩌면 그런 기반을, 네. 길을 걸어가실 뻔도 했는데, 네. 그 학창시절부터 네. 관심을 가지셨던 언론이나 뭐 책, 인물과 사상을 또 통해서 만났던 인물들의 이야기, 지역 인물들을 알게 되시면서 이렇게 흘러가셨던 그 흐름이 되게 흥미롭네요.
1: 네. 네. 나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 그 당시에 대학교에서 이제 언론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게, 그때 지역에도 이런 단위들이 있구나. 언론학교라는 걸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이제 미디어 교육이죠. 이제 대중적으로 하는 이제 미디어 교육인데, 나는 서울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걸 한다고 교수님 몇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근데 그때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 나올 때쯤 봤는데,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데서 사람을 채용한다라는 이제 공지가 떠서
0: 그걸 또 우연히 보셨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원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0: 그쵸, 지원을 하신 싶다. 거군요.
1: 네, 지원하고 싶다.
0: 그럼 이제. 그때가 몇 년 정도 오셨어요?
1: 2006년이요.
0: 2006년이요? 와. 선배님, 제가 06학번입니다. 2006년. 네.
1: 제가 야, 그 당시에 네. 2006년부터 민원련 활동을 하게 된 거죠.
0: 그러셨군요. 와,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이 지금 저도 지금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가 네. 소소하지만 제 나름에는 그 신문방송학과를 나오게 되면서 작은 시민 미디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일이 싹트게 된 것도 전북 민언련의 언론학교 덕분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감히 언론학교에 이제 열매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네. 그 열매를 싹트는데 이제 너무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 아니 저희는 네. 너무 이게 반가운 게 네. 아무튼 언론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지역에서 이런 언론 문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네. 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죠. 왜냐면 아까 지역 언론에 관심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네.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 이 문제를 같이 알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지역 언론은 굉장히 특수한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분야에도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천착하시는 네. 분들. 우리 차인 네. 같은. 네.
1: 그래서 이분들은 네. 다른 영역보다 이 미디어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발굴되신 분들이 결국 지역사회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발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사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중심을 잡고 이제 곧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런 영역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 보면 아,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0: 네.
1: 예, 자기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0: 네. 예.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저도 그 강주만 교수님 덕분에 예. 이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했다가 언론학교까지 이제 알게 됐었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름 아닌 이 내가 수업 듣는 이 강의실에서 언론학교가 열린다고 마침 내 수업이 끝난 그 다음 시간 저녁 시간이네. 그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너무 알찼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걸 그 언론학교를 수강하지 않고 졸업했더라면 그냥 겉핥기로만 그 신문방송학과 공부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그때는 진짜 네. 더 조별 모임도 네. 하고 저희 언론학교 역사는 민언련은 99년도에 생겼는데 그 민언련 이전에 전주시민회의 분과 언론분과였거든요.
0: 아, 언론분과가 있었군요.
1: 근데 그 당시부터 언론학교는 진행이 돼서 언론학교 역사는 훨씬 더 길어요.
0: 아, 더 길군요.
1: 네, 언론학교는 30회가 아마 너무 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실은 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굉장히 일정 부분이고 실은 이 현상,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발생되는 정말 고민의 깊이나 이런 것들은 실은 그런 논의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0: 네.
1: 현실을 알게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에는 정말 더 조별 토론 같은 것들도 막 해가지고 조별로 이제 참여 수강생분들이 조별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깊이 있는 이제 토론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약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언론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가 좀 감사하죠. 이게 공동체 라디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좀 보면 아 우리가 잘 네. 많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갖춰야겠구나. 많은 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럴 네. 때 보람이라도 꼭 네.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꾸준하게 방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 네.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도 막 지치다 보니까 네. 내가 무슨 감히 뭐 네. 이런 운동을 하는 거야. 막 감히 뭐 이게 뭐 간의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이나 열심히 벌어서 후원해드리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작은 네. 움직임이라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또 연기가 더 드는 것 같아요. 묘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투신하셔서 지금 이 긴 시간 동안을 해오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서 또 굵직굵직한 여러 사건들이 다 네.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이어지고 네. 있지만 네. 또 기억나는 사건이라거나 또 어려움 겪으셨던 이야기 또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아니 저는 실은 네. 굉장히 집일 이렇게 약간 이러는 게 있어가지고
0: 네.
1: 아무튼 한 10년 정도 사무처장에 올라오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이 일에 확 빠져가지고 이제 지냈었는데 이제 카르텔이잖아 카르텔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실은 지역 언론 아까 말을 했지만. 함부로 타인에 의해가지고 비판받지 않았던 이런 측면들이 많거든요.
0: 그쵸.
1: 누가 그렇게 쉽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왠지 언론인들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0: 그렇죠. 무조건 무장하고 정확한 뭐 네.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네. 믿음이 있죠.
1: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왠지 그들의 논증에 막 반박하기도 쉽지 않고 일반인들은 네. 어렵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박한다거나 이런 기자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얻는 그런 반박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지역 언론, 지역 정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뭔가를 반박한다는 거는 실은 희귀한 이렇게 일이죠 지역에서는. 근데 그거를 기자들이나 언론사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주고받고 주고 이렇게 서로 펀치 날리고 이런 네.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면.
0: 뭐 괜찮겠지만 네,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1: 그런 사실. 것들이 아니죠. 여기는.
0: 네, 뭐 힙합 사이퍼처럼 서로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문화가 아닌 거잖아요. 네,
1: 그러니까 그쵸. 여기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뭐 서로 정당에 의해서도 서로 막 언론 보도 가지고 막 품평도 하고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막 티카티카 하고 막 이러긴 하지만 여기 지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처장으로 올라왔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비판하고 카르텔을 깨라. 그다음에 막 이제 특히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언론 윤리 문제들, 뭐 촌지 문제, 해외 연수 이게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입처들의 이런 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식사비, 뭐 간담회,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출입처 관행도 굉장히 문제였고, 이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특정 출입처에서 그 출입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짜 연수를 보내주고 뭘 식사도 지원해주고 숙소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행을 끊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같이 고생을 했는데 뭐 같이 여행 좀 갈 수 있고 지원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이런 것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다행히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면서 촌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지역사회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좀 말하기가 훨씬 편해졌는데 김영란법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다시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복귀하는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언론사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제가 14년에 사무국장으로 올라왔는데 14년부터 20년, 22년까지인가? 매년 고발을 당했어요. 네. 아... 매년. 이게, 그러니까, 듣보잡 같은 거죠,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무국장에 올라오게 되면서, 그런 간행에 대한 도전, 그 다음 기존 윤리 간행에 대해서 그걸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그걸 바꾸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이제 비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고발과 고발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제동을 걸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특정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사와의 유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곳들로부터 고발, 허위 사실 유포, 뭐 사실 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걸 저희를 응원해줬던 댓글까지 캡처해가지고 모욕죄로 고발하고 시민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이 매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도 23년을 지나가면서 좀 잠잠해졌어요. 이제
0: 네.
1: 예, 그래서 그것들을 겪어내면서 아 이게 서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걸 하면 문제 제기를 하는 단위들이 있다.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런 거를 하면
0: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1: 그러니까 하면 이거 미달려서 문제 제기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죠.
1: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좀 험난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게 말이 쉽지. 와,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상대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야 그거는 정말 너무 큰 업적이시고요. 사실 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우리 다 아는 사람이고
1: 맞아요.
0: 다 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막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같이 일했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지 뭐 우리들끼리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또 뭐 지역의 따뜻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의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계속 머물게만 하고 그게 오히려 썩고 곰게 만든다면 도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1: 공적 영역에서 좀 안 따뜻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서로 따뜻함을,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아야 되는 일에 따뜻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그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굉장히 그 안에서 냉정하고 이런 관행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되게 시급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아무튼 되게. 저희 2017년, 18년 넘어갈 때는 그 사무실에 쫓아오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1: 사무실 쫓아와가지고, 24시간 쫓아다니겠다. 사람은 한순간에 같은 날에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듣고.
0: 협박.
1: 협박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한 협박들도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0: 괜찮으셨어요?
1: 그래도 저는 단체에서 지지를 해주니까, 저는 그때 응원해주시는 시민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되게 그래서, 별로 그거를 막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나랑 한번 싸워보자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0: 그만큼 든든한 응원자들이 있으셨구나.
1: 그쵸. 시민분들이 일단 시민분들이. 지지를 해주고, 단체에서의 그런 힘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적당한 합의, 그러니까 합의를 종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좋게 가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는 지역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같이 한번 같이 고발을 끝까지 가보자. 이제 이러한 것들도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싸우고, 이겨내가면서, 저는 그래서 고소고발론 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란 일종의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능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간략한 시간의 부족함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고소고발 하나 당해도 한 개인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는데, 그걸 감당하시면서 또 전북민원련의 그 정화활동과 지난 활동들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1: 너무 재미있는 것들로 많이 출판물에 의한 이런 것도 오고, 사실적시도 오고, 허위사실도 오고, 모욕도 오고, 정말 별 희한한 걸로 다 오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0: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지난하게 어려운 과정들의 역경이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또 뿌듯한 사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보람됐다라고 여기셨던 사건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0: 그렇죠. 너무 하나하나 다 소중하실 것 같긴 해요.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충격적인 건 실은 그 사무실 쫓아가지고 그 협박하셨던 그런 것들도 지금도 시군에선 실은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광역 단위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하는 측면이 있는데, 군 단위로 가면 아직도 비일비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근에도 우주군에서 그 지역 그 주재 기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 협박을 예고하는,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안에 기자 집단 내에서 같이 방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그 기자 집단 내에서 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걸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주재기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재기자가 지금 지역에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정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풀뿌리 이제 지역신문에 대한 이제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과 언론, 지역 언론과 그러한 언론과 그 기업들의 유착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시민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지금 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실은 이게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이나 지역에서는 어떤 행사나 어떤 것들, 그러니까 구독료나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생존은 아예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0: 그렇죠. 이미 언론사도 방송사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전전하고 있는
1: 맞아요.
0: 상황이잖아요.
1: 그러니까 10으로 놓고 본다면 구독료는 1, 2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방송사들도 실은 자체적인 콘텐츠를 판매해가지고 얻는 수익은 굉장히 적고 기타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0: 네.
1: 그래서 이런 기타 수익에 대한 이제 것들이 보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이 실은 저희는 이해 충돌 문제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 같은 것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갈수록 활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 얻는 이렇게 보람이라든가 예, 좀 근데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더 충원이 돼서
0: 네.
1: 지역사회에서 이제 이걸 같이 정책적으로 더 얘기할 수 있는 학계라든가 시민사회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충원이 돼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예, 총 몇 분이나
1: 저희가
0: 계세요?
1: 상근자가 2명 TO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사진들이 20명 정도 구성은 돼 있지만 실은 상근 인력 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책 단위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더 지역사회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요. 확실히 들으셨죠. 이렇게 지역의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근하시는 두 분으로 전북 민원련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네. 그냥 기적이 좋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야, 저게 가능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인식하시고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1: 근데
0: 네.
1: 되게 안타까운 게 시민사회에서 두 명 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0: 흔치 않죠.
1: 없어요. 네. 지금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두 명, 한 명 없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
0: 네.
1: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고민이죠 시민사회는.
0: 네, 저도 그러니까요 늘 이제 그 음악하는 선배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 젊은층들이 우리 음악을 듣게 할까?
1: 네.
0: 너무 걱정이야. 우리 팬들도 나이를 먹고 있는데 막 이런 걱정 하시는데 시민사회단체 운동 같이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이런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니까 그런 의식을 어떻게 갖게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1: 아무튼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요.
0: 네, 재밌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1: 재미있는 프로젝트랑 이런 네.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 머리도 약간 옛날 사람이니까 네. 재밌게를 좀 잘 안 돼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을 모으는 게 저의 숙제입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친구들은 다들 쇼츠, 릴스로 네. 그 언론 미디어를 소비하는 네. 세대인 것 같거든요. 네. 저조차도 그런 맞아요.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뭔가 지역의 이런 이야기들을 어쩔 수 없게 어렵지만 계속 그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쇼츠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네.
1: 그것도 감각이 있어야
0: 그것도 감각도 네. 필요하고 어려워요. 네. 에너지를 또 많이 들여야 돼 생각보다.
1: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0: 네. 네.
1: 쇼츠 잘하시는 분.
0: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 네. 전문 인력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버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나 한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 이야기들을 더 나누고 싶은데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되어서 우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준비된 구호가 있어요. 이 방송 프로그램은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이지만 전주에 오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전해 주시죠.
1: 네. 그 언론 감시 활동을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
0: 네.
1: 네.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 민주 언론 시민 연합 이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지역의 활력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지역에 오시면 지역의 언론 문제 고민하실 때 지역 민언련 전북 민언련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가끔씩 그 신문방송학과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추천해뒀던 교수님의 말이 생각나요. 어떤 하나의 전공을 한다는 건 하나의 창을 얻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주신 손주아 처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창문을 늘 흐릿하게 만들지 않게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정화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 같아요. 그런 소중한 분이 계신 전주에 오면요.
1: 전주에 오면 손주아입니다.
0: 네, 손주아 차장님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깨라서 당당하고 같이 가서 즐거운 두바퀴 탕감자 챌린지가 돌아왔습니다.
1: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자전거를 타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0: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과 추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1: 챌린지 기간 동안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할 때 자전거 타고 보물 찾아 인증하시면 됩니다.
0: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탕감자 챌린지. 5월 한 달 동안은 보물도 찾고 즐거운 추억도 남겨보세요.
1: 참여 방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김밥 한 줄을 구이 접어다. 윤월 비치는 어느 강에다 섞이지 않아도 그냥 두었다. 다를 바 없기에 그냥 두었다. 통틀녘이 되면 다시 오려나. 걸음걸이마다 멈춰 서려나. 순자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걱정 말거라 소년.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철쭉의 계절 같아요. 가는 곳마다 철쭉이 활짝 피어 너무 아름다운데요. 며칠 전 완산질봉 꽃동네에 베트남 친구를 데리고 다녀왔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베트남은 벚꽃이 없답니다. 유학생인데 보고 싶어 해서 한국어 발음 수업을 맡은 학생인데요. 꽃 구경으로 일탈을 하였습니다. 겹벚꽃의 연산홍 철쭉까지 아름다운 전경이 그 친구보다 제가 더 감탄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사진을 찍는 게 싫은데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말에 스며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찍어봤습니다. 파일을 받아보니 꽃이 너무 예뻐 잘 찍었다 싶더라고요. 내 인생에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 싶었지요. 우리의 오늘은 항상 최고이지요.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믿으면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시다민의 낭독방, 어제까지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여러분과 같이 했지요. 오늘의 책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응?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런 제가 이렇게 은근한 매력이 없어요.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군요. 아, 안 드렸나요? 응, 그래요. 제가 그 정도 밀당 정도 할 줄 알죠. 네, 오늘부터는 역시 출판사 문학동네의 작가 정사랑님의 장편소설 설자은 금성에 돌아오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신라시대의 설화물로 현재 경주 읍성 부근이지 않을까 추정만 되고 있을 뿐 정확한 지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즐겨 들어주시기 바라며 정사량 작가의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량 장편소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소설가 정사량 작가는 1984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장편소설 덧니가 보고 싶어 지구에서 하나뿐 이만큼 가까이 재인, 재욱, 재훈, 보건교사 안은영, 피프티 피플, 시선으로부터, 소설집 옥상에서 만나요. 목소리를 드릴게요. 짧은 소설집, 아라의 소설, 산문집,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등이 있다. 창비 장편소설상, 한국일보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이 이야기는 680년대 후반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기록과 유물의 빈틈을 파고들어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없었던 사람들의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차례 갑시다 금성으로 9쪽 손바닥에 붉은 글씨 59쪽 보름의 노래 175쪽 월지에 엎드린 죽음 227쪽 작가의 말 287쪽 갑시다 금성으로 설자은은 오래 머물렀던 장안을 사신단과 함께 떠나 육로로 등주까지 왔다. 유학생으로 처음 당나라 땅을 밟았던 곳에서 다시 떠나게 되다니 한생이 끝난 듯한 감회가 일었다. 뜻밖의 전쟁으로 사신단이 오가지 않은 기간이 길었고 덕분에 수학기간이 배가 되어 지원 없이 고립되고 말았다. 지니고 왔던 것을 다 팔아야 했으며 스승과 친우들이 따로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면 굶어 죽은 몸이 가는 뼈로 흩어진 지도 한참이었을 것이다. 두 나라의 사이가 드디어 회복되어 신라 왕경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사흘 먹지 않아도 허기를 느끼지 않게 된 다음이었다. 익숙한 듯 낯선 항구에 도착해서도 실감이 나지를 않았다. 맞는 바람을 기다리느라 등주에서도 한동안을 지내야 했는데 그래도 길게 기다린 편은 아니라고 했다. 위태로울 정도로 얇아진 옷이 바닷바람에 펄럭였다. 신라 땅에 닿을 때까지만 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살이 내려 몸이 닿는 곳마다 가판이 그대로 느껴졌는데 큰 바다를 몇 번이고 건넌 배인지라 나뭇결이 매끈히 다듬어져 있어 다행이었다. 밤에는 배 위에 가볍게 지어진 뱃집 한 구석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짐 상자에 기대어 있기로 했다. 설자은의 낡고 장식 없는 상자들 안에는 경전과 다른 책들이 들어있었다. 짐을 싸는 동안 고작 이 종이 묶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나 싶을 때도 있었고 한 권 한 권이 소중해서 품에 품고 가고 싶을 때도 있었다. 상자 틈을 풀로 메우긴 했지만 그래도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적당한 곳에 두었다.
1: 무겁네요. 뭐가 들었습니까?
0: 나르는 걸 도와준 선원이 허리를 펴며 물었다.
2: 다 제기요.
0: 젊고 쾌활해 보이는 짐꾼에게 다른 의도는 없어 보였지만 장은은 한 손으로 아직 잠그지 않은 상자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2: 귀중한 사람에게만 귀중하지.
0: 60명이 넘게 타는 배에 도둑이 없을 리 없으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괜히 밤중에 거친 손, 젖은 손으로 헤집어보지 않도록 선원은 그런 장은을 향해 시원하게 웃으며 상자를 잠그고 그 위로 기름 먹인 천을 덮는 것을 거들어주었다.
1: 이 책들을 다 공부하신 겁니까?
0: 장은은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 쓸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는 머리 때문에 형제들 중 차출되어 두 번 큰 물을 건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 배웠느냐고 물어온다면 그건 평생의 과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1: 금성으로 가십니까?
0: 배는 사신단이 탄 본선과 함께 당운포까지 가는데 그곳에서 금성까지는 다시 육로로 700리였다. 배에 탄 유학생, 구법승, 상인들은 당은포에서 각자의 목적지로 흩어지겠지만 대개 금성으로 향할 터였다.
2: 금성 사람이요?
0: 자은은 돌아가길 택했다. 다른 나라 출신 중에 아예 돌아가지 않고 당의 관리가 되는 길을 택하는 이들도 슬슬 늘었지만 자은은 그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지 몇 년 되었다. 금성을 떠날 때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온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두고 온 쪽이 진짜이고 물을 건넌 자신이 허물인 것처럼 느껴졌다. 매미 껍데기처럼 색이 없고 안쪽이 텅 빈 무엇. 어쩌면 배고픔을 지나쳐 언제나 살짝 발이 땅에서 뜬 듯한 가시지 않는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돌아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짚어 말할 수 없을 터였다.
1: 금성은 어떤 곳입니까?
0: 젊은 선원은 가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금성, 설하벌, 왕경, 뭐라고 부르든 태어난 곳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장은 안에 차오르는 것이 있었다.
2: 또 없을 곳이요.
0: 어딜 가도 금성 같은 곳은 없을 테요. 어느 방향으로서도 금과 유리와 다른 귀한 것들로 조각한 땅 같지요.
1: 정말 그렇게 사방이 궁밉니까?
0: 과장은 얼마간 있겠지만 자은은 자신이 말한 금이 꼭 금을 가리키기보다는 완벽하게 들어앉은 도시 위로 내리는 햇빛까지도 포함한다고 덧붙일 새가 없었다.
3: 만도가!
1: 가봐야겠네요.
0: 선장이 젊은 선원을 재촉하자 선원은 급한 기색을 꾸미지도 않고 느긋하고 큰 보폭으로 멀어져 갔다.
3: 걸음 좀 봐라. 요즘 어린 것들은 제대로 된 녀석이 없다니까.
1: 저 녀석이 공자를 귀찮게 하던가요?
3: 이런 배는 처음 타는 놈이라 제가 길을 들일 새가 없었습니다.
0: 선장의 우려 담긴 인사에 자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했다. 바다를 수십 번 넘게 건넌 선장이라고 들었다. 땅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하늘의 지도와 바람의 기색을 읽을 수 있는 이가 아닐까. 자은은 선장의 소탈한 얼굴 뒤에 숨은 것들을 엿보고 싶었다. 여전히 호기심만은 남아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신기했다. 선장과 선원들이 알려진 것보다 더 뛰어난 이들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간의 고생을 한 후 그저 바다에 삼켜진다면 난파와 조난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어떤 배들은 그마저도 남기지 못했다. 어디서 삼켜졌는지도 모르게 삼켜지면 해변에 밀려오는 잔해도 없었다. 장은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다른 손님들이 배에 오르는 걸 보았다. 주로 상인들이었다. 황마와 삼, 비단, 차와 약재, 서화와 도자기 등이 여기저기에 균형을 고려해 쌓이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다. 장은의 곁에도 세 사람의 상인이 자리를 잡고 각자의 거래 경험을 삼한 말에 대국말을 섞어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배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이야기일 뿐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음을 서로 알고 있는 듯했다. 위세가 대단한 상인 한 사람이 부인과 딸을 데리고 배에 올랐다. 가족을 대동한 것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다루는 물건이 귀한 것인 듯 짐을 간수하는 모습이 무척 예민해 보였다. 경직된 자세로 여러 번 주변을 살피는 얼굴에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4: 저 친구는 장신구래. 그래? 아는 자야? 아니, 아까 잠깐 말을 섞어보려 했는데 저쪽은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0: 들리는 말을 들으며 장신구 상인의 부인과 딸을 살폈지만 딱히 치장을 하지 않은 채였다. 물건을 선보이고자 이것저것 달아줄 만도 한데 저쪽도 도둑을 경계하는지 몰랐다. 아닌 게 아니라 장신구 상인은 상당히 날선 상태로 보였고 부인과 딸을 곧바로 갑판 아래로 내려보냈다. 남자들이 뱃집에 머물 걸 고려해 내려보내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출발도 전에 전혀 쾌적하지 않을 텐데 하고 장은은 여인들을 가볍게 걱정했다. 마지막으로 아슬아슬하게 배에 오른 건 웃는 얼굴의 남자였다. 위험한 항해를 앞두고도 그리 신나나? 희한한 이구나 싶어 자세히 보니 정말로 웃고 있다기보다는 눈꼬리와 입꼬리가 묘하게 그런 모양이었다. 적절하지 못한 순간에는 오해를 받기 십상일 듯했다. 웃는 얼굴의 남자는 갑판 위를 쑥 둘러보더니 하필 자은 쪽을 향해 다가왔다. 남자의 옷과 신발, 짐의 남루함은 자은보다도 심해서 곧 먼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뱃삭은 어떻게 냈는지 궁금했다. 남자는 남자대로 싱글거리는 눈으로 자은을 살피고는 신기하다는 듯 웃었다.
5: 아니, 유학생이 왜 높으신 분들이 탄 본선에 함께 타지 못했어? 본선에 타서 얼굴을 뒤밀고 앞길을 도모해야 하는 거 아니요?
0: 초면에 자은이 속상해하고 있던 부분을 들추는 인간이었다. 바로 옆에 정박한 본선은 100명 넘게 탈 수 있는 크고 근사한 배였지만 거기 자은의 자리는 없었다. 자은의 실은 기색에도 아랑곳 없이 가까이에 털썩 앉은 남자의 짐에서 무언가 쩔구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유학생이란 건 어떻게 알았소? 숙녀는 척보기에도 아니고 뱃사람이라기엔 몸이 너무 작고 상인이라기엔 짐이 너무 적고 손가락은 붓을 너무 쥐어 비틀어져서? 따지고 보면 그리 알기 어려운 사실은 아니었다. 이쪽은 좁으니 다른 곳으로 가시오. 자은은 남자가 꺼져줬으면 했지만 그는 그럴 기미가 없었다.
5: 같은 유학생끼리 갑시다. 나는 목인군이라 합니다.
0: 남자 쪽도 유학생이라는 말에 자은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그쪽 손은 붓을 많이 쥐었던 듯하지 않은데? 자은이 인곤의 유난히 손톱이 크고 둥근 손을 보며 말했다.
5: 붓은 관심이 없었지. 누반 박사가 되려고 했거든. 돌과 철을 다루는 법을 전부 배워오려고 겨우 제 얼굴이나 씻을 나이에 이쪽으로 보내졌는데 그새 나라가 망해버렸네.
0: 인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에 자은은 그가 백제 출신임을 알았다. 목시 성이 그러고 보니 그쪽 성이었던 것도 기억해냈다. 어디까지가 진담인지는 몰라도 그의 손은 확실히 재주가 좋아 보였다. 탑을 세울 기술이 있단 말인가? 그런 귀한 기술을 가지고 왜 사만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3: 답이란 건 말이야. 내가 세울 줄 안다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깨달았지 뭐요. 절을 지을 때 나를 기용해 줄 뒷배가 있어야지. 여기서 그 뒷배를 찾지 못했소. 사만으로 돌아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하고.
0: 장은의 속내를 읽은 것처럼 목인권이 덧붙여 털어놓았다.
3: 어린 시절 떠났다니 떠나온 땅이 기억이나 나오?
0: 거의 나지 않소. 나를 기다리거나 내가 찾아야 할 사람도 없고 친척을 마주친다 해도 피차 못 알아보겠지. 돌아가야 할 이유도 심지어 나라도 없는데 돌아가다니 어떤 의미로는 대단했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은 두렵지 않소? 나란 일을 맡은 사신들도 못 돌아갈 각오로 오가는 길인 것을.
3: 바다가 두려워서 그렇게 얼굴이 질렸소? 그렇다면 가는 길 내내 서로 등을 지켜주기로 하면 어떻소?
0: 흥, 필요 없어.
2: 장은은 인곤이 들러붙을까 고개를 저었다.
3: 해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0: 재수 없는 소리.
2: 나팔 소리가 신호였다. 400여 명이 다섯 척의 배에 나누어 탄 채 한날 한시에 출항하여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먼 바다로 나아가서 입에 저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때에도 장은이 탄 배는 선두를 차지하는 적 없이 본선의 오른편에서 나란히 나아갔다. 충직한 신하처럼, 말을 따라 달리는 개처럼. 두 개의 도수로 역풍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순풍을 더 많이 만나기를 바랐다.
0: 넷째 되는 날, 장은은 저녁에 잠들어 한밤중에 깼다. 객들로 가득한 뱃집이 답답해 문가에 잠깐 기대 있으려다 그대로 잠든 모양이었다. 천리 항해의 계기란 하는 일 없이 혼곤할 뿐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눈을 뜨니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죽은 자가 관 속에서 몇 년 만에 눈을 뜨면 같은 기분일까? 막막함에 울음이 복받쳐 올랐지만 꾹 눌렀다. 눈치를 주어도 내내 곁을 떠나지 않는 목인고는 세상에서 제일 푹신하고 편한 곳에서 자는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 꼴사납게 울음을 터뜨려 원하지 않았던 동행을 깨우고 싶지 않았다. 바다 눈물을 아껴 천천히 넘기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장은은 자기도 모르게 울고 있었나 얼른 뺨을 만져보았다. 그간 꽉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버려 울면서 우는 줄도 모른다면 큰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갑판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여자의 울음소리라면 짐작하는 데가 있었다. 무릎걸음으로 조용히 울음소리를 따라가자 들창 틈으로 엎드려 울고 있는 장신구 상인의 딸이 보였다. 달빛만으로는 확실치 않았지만 울고 있는 여자가 잠든 자기 어머니와 탄탄한 천으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팔목과 팔목이 친친 감겨있었다. 안전을 위한 조치인가? 입에는 거친 이들로 가득한 데다 다른 염려할 만한 부분도 많겠지만 비상시에는 팔이 풀려있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았다. 저렇게 묶여서는 두 사람 다 방어하기 어려울 듯했다. 방어는커녕 요강까지 가려고 해도 다른 한쪽을 깨우고 말 텐데 이해하기 어려웠다. 울던 여자가 고개를 들고 눈가를 닦았으므로 자은은 얼른 들창에서 물러났다. 다시 잠들고 싶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자는 듯 누워있기만 했는데 아침이 되자 목인군이 자은의 무릎을 조심히 흔들었다.
3: 아침을 또 걸을 거요? 폐유에서 속이 불편한 건 알겠네만 그걸 감안해도 공자는 너무 적게 먹고 적게 마시오. 그러다 큰일 나오.
0: 오늘은 거리지 않겠소. 차은이 인곤을 따라 움직이자 인곤이 기뻐했다. 차은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었다. 묶여있던 모녀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것이었다. 밥대만큼은 모녀도 격벽으로 나뉜 가판 아래에서 올라오곤 했다. 둥글게 모여앉을 때 차은은 모녀를 잘 살필 수 있는 자리로 사람들을 해치고 갔다. 선원들이 찐 살과 절인 찬을 나눠주었다. 차은은 여자들이 음식을 받는 손을 유심히 살폈다. 소매가 길어 묶였던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공자, 여인들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면 불편해합니다. 여인들의 곁에 있던 장신구 상인이 차은에게 그리 공격적이지 않은 투로 주의를 주었다. 차은은 귓볼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사과했다. 미안하오. 나쁜 마음을 품고 쳐다본 것은 아니오. 이런 위험한 바닷길에 처와 자식을 동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랬소. 여자들은 차은의 사과가 들리지 않는 듯 눈도 맞추지 않았다. 상인이 잘 다듬은 수염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장사를 접게 되어 함께 사만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초상들이 내내 살았던 땅 근처에서 작게 밭이나 일구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요. 이 나이가 되면 부귀영화보다 평온한 삶을 찾게 된답니다. 장신구 상인이 그렇게 말하며 딸에게 마른 음식을 더 권하자 딸 쪽은 억지로 삼키는 듯 했다. 자은도 젓가락을 놓았다. 그 밤에도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으나 이내 작게 철석하는 소리와 함께 그쳤다. 때렸다. 때렸음이 틀림없다. 뺨을 철석 때린 게 아닌가. 자은은 자신이 금방 들은 소리가 그저 배에 부딪히는 파도소리이기를 바랐다. 마음이 쓰였다. 오래 만나지 못한 자매들이 떠올랐기 때문일까. 며느님이 세상을 떴을지도 몰랐다. 금성을 떠나지 않은 그들이 세상을 뜨고 자은이 살아 돌아간다면 그것 또한 기이한 일일 터였다. 좀 먹겠소? 목인군이 주섬주섬 무언가를 들고 오며 물었다. 몇 점의 생선살이었다. 이게 어디서 났소? 배 속도가 느려지니 다들 낚싯대를 꺼내기에 가서 말을 붙여보았지. 낚시꾼들이란 나는 됐소. 공자, 거의 투명해지고 있소. 그게 무슨 소리요? 귀신처럼 뒤가 비칠 것 같단 말이요. 그대로 굶다가는 마전도에 귀신 같은 게 되고 말겠소. 혹은 고사도나 등물도일지 모르지. 그 섬 이름들은 자은에게도 익숙했다. 항로에 놓인 기착지들이었다. 물이 떨어지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배를 갑자기 고쳐야 할 때 들렀다. 재물을 바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묻기도 하는 바다 위에 물수제비 흔적 같은 점들. 육지가 그리워 그 섬들이라도 보면 속이 트일 것 같았다. 언제 닿는다 하오 마전도에. 바람이 돕는다면 이틀이면 닿는다 하더이다. 자은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인고는 그 표정이 이틀 동안 내버려 달라는 표정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뜻을 따를 생각이 없었다.

정세량 작가의 설전 금성에 돌아오다 시작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부디 좋은 느낌이시길 바라오며 다음 주 월요일도 기다려주세요. 올봄은 비가 잦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며 아름다운 자연 만끽하시고요. 배낭여도 살짝 기다려주세요. 굿밤 되십시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away a torture. Miss you more than I thought about you. Is it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파단 가득 피어난 철쭉꽃의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는 아침입니다. 초록으로 터칠하며 바꿔오는 계절에 하루해가 짧기만 하고 밉다 곱다 말 많던 우리에게 세월은 그렇게 또다시 실록의 계절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엔 청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풋풋한 풀냄새와 졸졸 소리내며 흘러내리는 개울 물소리가 더욱 정겨운 계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5월의 푸르름 속에서 또 한 생의 아름다운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싱그러운 5월, 우리의 삶에도 기적같은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모두가 행복한 5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최수호의 조선의 남자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유진아, 모란, 친연, 헛개비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와 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사랑방 종합문화공간 미디어센터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미디어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에서 벗어나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생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1세기 정보영상시대의 새로운 공공적 문화기반 시설입니다.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 미디어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장비, 시설, 미디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료와 상영 공간 등을 설치 운영하며 미디어 센터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민주적인 소통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합니다. 미디어 센터의 공간들은 모든 종류의 휠체어를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우유진, 예쁘잖아, 임도희, 나는 홍매화, 영우, 하면 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호 원장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 햇볕도 화사해지는 봄철이 되면 피부도 산뜻하게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비교적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쉽게 일어납니다. 봄철에 피부에 흔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갑자기 따가워지는 자외선, 건조한 날씨, 황사, 꽃가루 등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햇빛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고 2시간 정도 지나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므로 두세 시간마다 다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차단지수가 높다고 하여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모자나 양산 등으로 직접 햇볕을 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며 각질이 일어나 피부가 칙칙하고 지쳐 보이기 쉽습니다. 피부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야만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가 외부의 유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세안한 후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으며 피부에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수분과 유분의 비율이 조절되어 있는 지성 피부용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여드름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뿐 아니라 자극 증세도 흔히 나타납니다.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으며 가급적 피부 노출을 줄이는 위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후에는 곧바로 미지근한 물과 저자극성 비누로 닦아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우나나 자극적인 세안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좋은 봄입니다. 건강한 날씨와 함께 건강한 피부로 행복한 봄을 맞이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대한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준하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소리문화 콘텐츠 쇼에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준하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준하 씨.
1: 네.
0: 준하 씨가 노래하실 때 그 안정된 보이스에 비주얼까지 착 갖추셨는데 어떠세요 본인은?
1: 아유, 저렇게 편겨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네. 본인 어때요? 그 관객들이 막 환호 어떤가요?
1: 관객들이 저 사실 팬클럽도 있습니다.
0: 와.
1: 제가 한 지금 한 270명 되는데.
0: 이야. 네.
1: 이렇게 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0: 네.
1: 그나마 제가 힘을 얻고 이렇게 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팬이 일부러 결성한 거예요? 아니면은 준하 씨가 반해가지고 그냥 팬이 만들어진 거예요?
1: 팬클럽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 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당근이죠. 노래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1: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옛날 이렇게 가수분들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0: 아.
1: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뭐 따라주질 않는 한 제가 할 수 없어서 뒤늦게 한 15년을 봉사활동만 장애인 복지센터,
0: 네.
1: 주간보호센터, 이제 요양병원 같은데 한 15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첫 일집을 빈방 작곡가님 만나서 이제 한번 앨범을 내봐라.
0: 네.
1: 그래서 시작한 게 2019년도에 제가 일집 앨범을 냈습니다.
0: 와, 19년도에?
1: 네네.
0: 오. 그러면 봉사만 15년 하셨다고요?
1: 네네. 봉사만 15년 했습니다.
0: 와, 그러면 그때 봉사하실 때 주로 어떤 장르를 부르신 거예요?
1: 옛날 어르신들 좋아하는 거 뭐,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 주현미 선생님의 노래.
0: 와.
1: 예, 뭐,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0: 와, 예.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만 골라가지고.
1: 그렇죠.
0: 쏙쏙 빼서.
1: 예. 그 옛날 전통 노래가 참 가슴이 많이 와닿잖아요.
0: 네네.
1: 예, 그래서 제가 한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0: 오.
1: 제가 한만원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해요.
0: 와, 그래요? 왜, 예. 왜 한이 많은 거예요?
1: 살아온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0: 예, 예.
1: 시골에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일도 많았고,
0: 네. 예,
1: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이 서렸습니다.
0: 아, 그래요? 안동도 그게 시골인가요?
1: 저는 안동 완전 산골짜기예요. 지금도 아. 버스 4대밖에 안 다녀요.
0: 와, 그래요?
1: 네.
0: 옛날에 그런 얘기도 개천이 용났다고.
1: 예.
0: 와, 산골짜기에서 비주얼이 나왔네요.
1: 요즘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 너는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 안동일세까지 와서.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해요.
0: 네. 오, 그래요?
1: 네네.
0: 야, 어때요? 본인이 그 얘기 들을 때는?
1: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요즘 말로는 천년이라죠. 천년이
0: 예,
1: 이제
0: 예.
1: 도시에 와서, 이렇게
0: 네.
1: 활동을 하니까, 아. 그래도 개천에서 욕났네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0: 와,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때요? 그 15년 봉사하시다가 음반을 내서 그래 내 곡이 있어 노래를 하시니까 어때요 느낌이?
1: 아, 참 벅찼어요. 벅찼는데
0: 네.
1: 좀 가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제목 따라 이렇게 간다고
0: 예.
1: 2019년에 딱 활동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0: 예.
1: 예, 방을 닫았죠.
0: 아, 그래서 그랬어요?
1: 예, 빈 방을 제가 잘 안 부르고 다녀요, 사실.
0: 아.
1: 예. 아,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잘 안 부르고 다니고 이렇게 팬들은 너무 좋다고 노래가 좋다고 하는데
0: 네.
1: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이 들어서 안 하고 이 집 이제 세월이 약이더라.
0: 원래 첫 곡이
1: 빈방이었어요.
0: 빈방이었어요?
1: 네네.
0: 어쩌다 빈방을.
1: 아우, 작곡가는 선생님이 그 네. 빈방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냥 그대 내 가슴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목을
0: 네.
1: 빈방을 해서 아주 쏙박쳤습니다.
0: 와, 진짜 빈방됐네요.
1: 네.
0: 가사는
1: 참 좋아요. 근데,
0: 아, 그래요?
1: 예.
0: 제목이 근데, 그래서 그래요?
1: 예, 제목 따라간다고.
0: 제목만 바꾸시죠, 그러면.
1: 이미 등록돼서 안 된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까다롭네.
1: 네네. 오.
0: 그럼, 먼저 우리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준하 씨의 곡, 세월이 약이더라,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준하 씨의 곡 세월이 약이더라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준하 가수는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출연 천사 보금자리 회원으로 계시면서 한국연예협회 부회장으로도 계십니다.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 활발하게 전국으로 다니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 준하 그 가수 이름이 예명이신가요?
1: 네네 예명이에요.
0: 준하로 했어요? 반나로 안 하고?
1: 준하 뜻은 네. 이제 한자어에서는 달리주에다 붙잡을라 해서 예. 열심히 마이크를 잡고 달린다는 뜻인데 예. 이제 팬들 여러분께 이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여러분께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준하입니다 하고 제가 멘트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좋으네요.
1: 네네. 네. 준하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 안 하신 분도 많은데 네. 한 번 듣고는 이제 잊어먹질 않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좀 특이하잖아요. 네.
1: 농담식으로 뭐 아, 뭘 주나 언제 주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0: 제가 그 표현을 못 썼어.
1: 그래서 제가 항상 네. 여러분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준하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0: 와 그러시구나. 그런 또 기쁜 뜻이 있었군요.
1: 네. 네.
0: 예명이 좀 특이해가지고.
1: 네.
0: 아 참.
1: 아, 행복을 드려야죠. 기도를 즐겁게 해드려야죠.
0: 네. 아이고, 아이. 일단은 그 가수님 예명이 좋으니까 일단은 그 관객들한테 가기는 딱 되겠어요.
1: 한번 듣고 있으면 잊어먹지는 않더라고요. 아.
0: 네, 그죠. 네. 오. 행사를 이렇게 가장 멀리까지 가보신 곳은 어디예요?
1: 창원에.
0: 예. 창원에?
1: 예, 예.
0: 어떤 행사를 가셨는데?
1: 거기 이제. 행사가 큰 행사는 아니고 조그만 행사인데
0: 네. 예,
1: 그냥 지인을 통해서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0: 네.
1: 예.
0: 그 아까 노래하실 때 보니까 네. 옛날에 정말 흘러간 노래를 많이 듣고 또 좋아했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좋아하는 흘러간 노래 한 대목 해볼까요? 첫 소절만? 한 8마디 정도?
1: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0: 오.
1: 여기까지 할게요.
0: 네네. 오, 그냥 준비도 없이 바로 들어가네요. 안 시켜서 큰일 날 뻔했네. 대부분 이렇게 준비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바로 들어가네요. 준비하고 오셨어요?
1: 안 준비는 안 했어요.
0: 오. 네. 와, 아, 너무 좋습니다. 오. 봉사를 15년 하셨는데 네.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1: 한 번은 제가 처음 봉사할 때 참 적응이 안 돼서 많이 울었어요. 네. 갔는데 요양병원 갔는데 아버님, 어머님들이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앉아 계시면서
0: 네.
1: 그 흐뭇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저렇게 울고 계실까 하는데 저도 같이 울면서 밖에서 한 30분 울다가 다시 들어가고
0: 네.
1: 이제 옆에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들 자식들이 있어도 요양병원에 딱 들어오면은 잘 찾아뵙지 않는다더라고요.
0: 네.
1: 부모의 자식들이.
0: 네.
1: 그래서 그 자식을 기다리는 그 애틋한 그 마음이
0: 네.
1: 있어서 자식을 그리는 마음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많이 울었는데 한 3년은 그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가면 막 눈물이 나갖고 그런데
0: 네.
1: 이제는 그렇지 않고 가면 항상 즐겁게 엄마 아빠 오셨어요 저 왔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지금은 웃음으로 이제 반겨드리죠.
0: 정말 짠한 마음이네요.
1: 네네.
0: 네 와 정말 그분들이 생각은 다 있으시잖아요.
1: 아, 그렇죠. 정신은 네. 말짱하신데 몸이 네. 말을 안 들었다 보니까 네. 병원에 계시는데 자식은 얼마나 보고 싶고 진짜 그립겠어요.
0: 네.
1: 근데 물론 자식들이 뭐 먹고 살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못 찾아뵙고 하지만은
0: 네.
1: 그래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애달픔 있잖아요.
0: 네.
1: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참 시간이
0: 그렇죠.
1: 예, 예 시간이 길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아, 참 나는 부모인데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참,
0: 그런 거 보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예?
1: 네네.
0: 예, 참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실 때는 또 언젠가요?
1: 이제 봉사할 때요. 제가 예.
0: 지금처럼
1: 예예 봉사할 때 엄마 네. 아버지를 만나서 즐겁게 이제 흥겹게 놀고 손잡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고만 최고 행복한 것 같아요.
0: 네, 참 마음이 짠하네.
1: 그래요.
0: 네, 여기냐면 얘기를 들으면서 네. 또 그분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진다고나 해야 하나. 아, 참 어쨌든 정말 그분들한테 봉사 정말 15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1: 아유, 별 말씀을요. 아무튼 예. 저 팬분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네. 모든 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진짜 네. 해드리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더 해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부탁입니다.
0: 준하 씨 진짜 15년 동안 하셨던 보고 느꼈던 걸 진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네네.
0: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1: 네.
0: 네. 참. 우리 준하 씨가 생각하는 가수의 어떤 그 바람은 어떤 건가요? 네.
1: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이 가수길을 들어왔으니까 이게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다니고 하지만은 또 네. 무료급식도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제 저도 밤에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일하면 잠을 못 자도 아침에 8시쯤 준비해갖고 무료급식 가서 한 2시간 하고 그렇게 오면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래서 와.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0: 와, 정말 타고나셨네.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봉사한다는 게. 와. 그럼 이쯤에서 준하 씨의 두 번째 선곡 윤수연의 니나노 들어보겠습니다.

0: 준하 씨의 목소리로 니나노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뭐 행사장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와, 막 열정이 대단하신데 옆에서 그냥 저도 같이 그냥 어깨가 막 이렇게 아, 움직였어요.
1: 저는 노래만 나오면 미쳐요.
0: 아, 그래요? 아, 그 에너지가 막 이 펌핑이라고 해야 하나 이거를 막 이렇게 막 펌핑하면서 막 스스로 이야 장난 아니네. 그래서 팬클럽이 이렇게 생겼나?
1: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기분이 다운됐다가도 네. 딱 노래 음악만 나오면 미쳐요.
0: 아, 이야.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미쳐.
1: 네, 너무 좋아요.
0: 내가 미치네. 네. 아, 그러셔요? 네. 와, 참. 그래도 이렇게 긍정 힘에 있으니까 또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네. 정말 자기 곡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 맞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다고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0: 네. 오, 그러시구나. 네. 안동 그쪽에도 이렇게 그런 보호시설이 많이 잘 돼 있나 봐요.
1: 제가 사실은 안동에서는 산 지는 얼마 안 돼요. 네. 제가, 18에 안산에 올라가고 네.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어요.
0: 아.
1: 네. 안산에 그렇구나. 사는 게 더 제 2의
0: 유년 시절이네요. 예, 예. 오. 정말 안산을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직장?
1: 안산에서 직장 생활. 아. 제가 16부터 제가 사실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 그 생활 많이 했어요, 사실은.
0: 그랬어요?
1: 네네.
0: 어렸을 때 안동에서 먹어본 음식이 어떤 게 좀 맛있었어요?
1: 시골에는 그 보통 이제 거기 안동이 유명한 게 제사밥.
0: 아, 네. 제사밥?
1: 예.
0: 네. 오,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보네.
1: 제사밥이라고 있어요.
0: 안동 네. 찜닭은 들어봤는데.
1: 네, 찜닭도 있고 네. 안동 고등 강고등어도 있지만은 예. 네, 제밥이라고 네. 네, 제사밥에 나물 여러 가지 해 갖고 비벼 먹는 그게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 여러 가지 나물이 나온다는 이런
1: 네네네네.
0: 아, 네. 그런 거군요. 네. 뭐 밥 그 자체가 긴 게 아니고
1: 그쵸.
0: 그 상차림.
1: 네, 네. 가서 같이 이렇게 비벼 먹는 거죠.
0: 아, 나물 네. 이렇게 네. 뭐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1: 뭐 고사리, 예. 뭐 숙주, 무 이제 맑게 이렇게 볶은 거.
0: 아, 예. 그 무 넣으면 맛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오.
1: 그리고 나물 여러 가지 뭐 산나물도 많이.
0: 방금 굴침이 돌아가네. 굴침이 돌아요. 아, 산나물.
1: 예.
0: 아, 그렇구나. 그럼 네. 대표적인 게 그 어렸을 때 그거를 좀. 많이
1: 그렇죠.
0: 드셨군요.
1: 아, 그거 우리 저 삼골짜기 워낙 없이 살아갖고.
0: 네, 다 그랬죠, 뭐 옛날에는.
1: 네. 아, 지금도 조밥이란 건 싫어요, 저는.
0: 오.
1: 아, 조밥을 너무 먹고 살아서 아. 조밥의 자체는 아주 진짜 쳐다보게 되시네요.
0: 아. 그 요즘은 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준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1: 저는 진짜 멍멍이 빼곤 다 잘 먹고
0: 오.
1: 거의 저는 이제 사 먹지 않고 집에서 해 먹어요. 해 먹는 거 좋고 애들도 키우면서 다 제 손수 이제 제가 다 해먹여서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아, 오, 노래하고 똑같네. 열정 그냥 네. 음식도 열정. 네. 오, 야. 준하 씨가 꿈꾸는 그런 무대는 어디예요?
1: 뭐 미스트롯?
0: 미스트롯. 오.
1: 네. 그거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0: 네. 네.
1: 그런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오. 꿈뿐이죠, 꿈.
0: 오. 아니 뭐 도전해 보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면 어떻게 스스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제 실력 갖고는 아, 요즘 너무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0: 예.
1: 예. 제가 이 실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0: 스스로?
1: 네. 제 스스로 하고.
0: 그럼 미스트롯 말고 어디?
1: 지금 나이 한 60 넘어서는 네. 실버.
0: 실버.
1: 실버. 거기에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0: 아, 실버 경연대회 가서는 에, 자신 에, 있다.
1: 에.
0: 와. 다음 달에 실버 대회다. 그럼 어떤 곡을 갖고 나가실 거예요?
1: 요즘 그 제가 그 흥타령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 이미리 분의 그 대한민국도 나오고 가사에
0: 네.
1: 언제 그 아리아리 아리랑 아리랑 그거 나오는데
0: 네.
1: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한 소절 네. 해보세요. 그래도 대회 나갈 곡인데.
1: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흥타령이 나는 좋아 그거는 그런 거예요.
0: 아, 네. 아 오, 네. 그래요? 대부분 대회곡은 뭔가 좀 막 가슴 후벼 파는 곡으로 나가는데.
1: 아 그게 처음에는 그치 중간은 그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중간 파요?
1: 네.
0: 오, 와, 그게 좋. 딱 와 닿았나 보다.
1: 대한민국 이게 뭐냐 물러가라 모든 가짜더라. 세상 가짜더라.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오, 네. 자, 1차 통과했어. 2차, 2차는 어떤 거?
1: 2차요? 네. 2차는 제가 이제, 그 한이 많다 보니까 네. 어, 한설인 거 이제
0: 드디어 나오는 거나
1: 민요 쪽으로 좀 하고 싶어요.
0: 민요 쪽으로 또 네. 오 네. 민요 즐겨 부르시는 거 있어요?
1: 민요요?
0: 봉사 가면 부르시겠는데?
1: 어 많이 부르죠.
0: 어 그 중에 잘하시는 거 또 한 소리 또 들어봐야겠네. 예. 네.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이야, 오, 되네, 돼, 돼. 아, 지금 그럼... 2차까지 통과했어, 지금.
0: 아, 그 3차는 이제.
1: 3차.
0: 홍지윤의 배 뛰어나.
1: 아, 배 뛰어나. 아, 홍지윤 또 천만이 들어봐야겠네.
0: 배 뛰어나.

0: 여기까지요.
1: 배 안 띄우면 안 되겠네. 지금 배 띄우러 나갔어요, 지금.
0: 감사합니다.
1: 네, 좋네요. 와. 그 3차까지 통과하면 상금이 나올 텐데, 어디다 쓰실 거예요?
0: 아, 저는 없는 분들, 이렇게, 백혼노인들도 엄청 많아요. 몰라서 그렇고, 또 애들 혼자 이렇게, 가정 꾸민 애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 애들 불우 이웃을 많이 돕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있으면은 돕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런 능력이 못 돼서 하지만은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1: 아, 참 마음이 착하십니다.
0: 아니에요.
1: 그러니까 15년 진짜 봉사를 하다 보니 모든 게 손길을 가야 할 곳이구만. 어르신도 봉사해야지 또 어린 사람도 또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아쉽네요.
1: 예,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감사하죠.
1: 네, 네 다음에 초대하면 나와 주실 거죠?
0: 아우 당연하죠.
1: 네.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너무 행복해요. 저 이렇게 전주까지 내려와서 좋은 시간 보낸다는 게 참 뜻있고 진짜 아쉬움이 남아요. 사실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1: 네, 네.
0: 네. 네. 즐거웠습니다.
1: 네.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앞으로 이제 제가 행사 들어오면은 행사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고 예, 많이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1: 네. 준하 씨도 매일매일 행복한 소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준하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준하 씨의 곡 불타는 금요일 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7년의 소리문화 컨텐츠 쇼 가수 준하 씨와 함께했습니다.

0: 함께라서 당당하고 같이 가서 즐거운 두바퀴 탕감자 챌린지가 돌아왔습니다.
1: 5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챌린지는 자전거를 타며 환경도 생각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0: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면 다양한 경품과 추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1: 챌린지 기간 동안 출퇴근길, 주말 나들이 할 때 자전거 타고 보물 찾아 인증하시면 됩니다.
0: 재미와 의미가 가득한 탕감자 챌린지. 5월 한 달 동안은 보물도 찾고 즐거운 추억도 남겨보세요.
1: 참여 방법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만무지개 크리스탈 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꽃과 나무들은 고개만 들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낮춰보면 우리 발밑에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개미자리, 괭이밥, 꽃말이, 낯선 작은 들꽃들이 조용히 피어있는 풍경 말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는 그 작은 아름다움을 지나치기 쉽지만 잠시 걸음을 늦추고 바라보면 그 안에도 충분히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깐의 여유를 내어 주변의 작은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첫 곡은 화사의 So Cute 노래 들으며 낭만무지개 시작하겠습니다.